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나 성당 같은 곳은 말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나 팔찌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반지 같은 것에 십자가를 새겨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한국의 홍대 앞에 가게 되면 십자가 타투를 해주는 문신을 새겨주는 전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기도 하고 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심지어 겨드랑이에 십자가 타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니는 젊은이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덴버에 있는 한 보석상에 여자 손님 한 분이 들어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싶으니까 금으로 된 십자가 한 개만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석상 주인이 되물었어요. Do you want a plain one? 아주 편편한 그런 심플한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작은 남자가 매달려 있는 것으로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작은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장식품입니다. 그래서 몸에 문신이나 데코레이션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생명임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말로 참된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 사랑의 진액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십자가의 변화의 능력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인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소위 말해서 성경학자들이 부르는 crucifixion proper, 정말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십자가 처형법은 로마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 때문에 처음 소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페르시아 시대부터 십자가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인의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나무에다가 그 시체를 매달아 처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손목 뼈 사이에 이 손목의 뼈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손목 뼈 사이에 못을 박아야만 이것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목에 있는 뼈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저를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십자가 형태로 묶은 후에 손바닥에 못을 실제로 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모든 신경이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극의 모습을 받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십자가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면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타일을 누르기 때문에 결국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든 그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생각하듯이 십자가는 낭만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모든 피를 쏟고 진액을 쏟고 죽어가야 되는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전쟁 포로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처형당해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전승의 야매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수당해서 세상을 떠난 이유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무시무시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가 장소에 대한 소개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십자가 처형의 장소는 해골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헬라 말로는 크레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골고다라고 하는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나 스컬, 해골이라는 것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나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갈보리라는 명칭이 많이 등장하죠.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 말입니다. 아마도 로만 캐톨릭의 영향 때문에 골고다라는 단어보다 갈보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아람어로 혹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가 더 맞습니다.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등에 나무를 쥐고 오르게 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은 이렇게 그 창세기 이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As one bears cross on the shoulder.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쥐고 오르듯이 그렇게 올랐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크리스천 문헌이 아닙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나무를 쥐고 올랐던 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대로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제단은 단순하게 아들 잡는 제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번제단을 쌓을 때에 오른 안에 타장마당에 그 번제단을 세웠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아시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약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번제 제단을 세워야 될 장소를 지목해 줍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른 안의 타장 마당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온역이 멈추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른 안의 타장 마당인데 사실 그냥 할 수도 있는 곳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르난이 그냥 서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이 유명한 선포를 하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6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남자 한 사람이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타장마당 하나를 사는데 이처럼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때 다윗이 산 땅은 오르난의 타장마당만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산 전체를 산 것입니다. 그때 600세겔을 주고 샀던 그 산 전체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고다가 바로 그 모리아산 안에 있는 언덕입니다. 성전에서 과히 멀지 아니한 곳, 그 당시 성 바깥에 있긴 했지만 여전히 모리아산 안에 있는 언덕에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준비를 하시고 다윗을 통해 예비하시고 구입을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삭과 속죄 제사의 본체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처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 세워졌던 이 산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장소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게 되면 바로 이곳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곳 장소 이름이 해골이지 않습니까? 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가시면은 가이드하는 분이 그 장소로 안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해골같이 생겼어요. 두 눈발이가 이렇게 빠져있고 해골 이빨 같은 것이 보이고 정말 해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19세기의 영국의 장군이었던 찰스 고돈이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소를 골든 스캘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곳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나가신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암석 절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훨씬 후대의 암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쉐입이지 이것은 해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곳을 해골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maybe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해골을 묻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스칼, 해골의 장소라고 부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묻힌

십자가에 처형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처형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은 빌라도는 그 십자가를 세운 후에 그 위에 패를 만들어서 글자를 쓰게 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이 19절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내용의 글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3개 국으로 적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과 라틴 말, 로마 말은 라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걸 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오고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됐으니까 그들이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서지 말고 자칭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하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마도 빌라도 자신은 maybe 조롱삼아 이와 같은 글을 적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로컬에서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 족속 방언으로 전파되어져 가야 할 사건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프라이빗한 사건이 아닙니다. 혹은 로마 시대에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진 패싱 이벤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온 천하 만국에 공개가 되어서 오고는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바른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든가 장식품의 하나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린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 정말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희생이란 단어, sacrifice.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반드시 목격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이 하면은 그날 그곳에서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나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 개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양편에 행악자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어느 십자가를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 어떤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맨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를 우리가 편의상 그냥 왼편 강도라고 부릅시다. 성경 자체는 왼편 오른편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왼편은 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왼손잡이를 좀 여러분이 경멸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왼편 그러면 나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소위 말하는 불신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장 39절에 보시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확한

0: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You are the Christ. 정말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한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Save us.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도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 이것만큼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Maybe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Maybe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여 가로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조롱하면서 외친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서 신학적인 깊이를 많이 가져도 지식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강도의 이 고백은 불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의 십자가는 쉽게 표현해서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에 의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경건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나는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하심과 행적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면은 이 사람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당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죄도 자백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신앙의 확신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은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의 십자가는 아무리 그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될지라도 본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졌던 어떤 십자가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중앙에 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본인이 원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맞아야 할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받아야 할 수모를 다 겪었었어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는 있는 십자가였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힘없고 나약한 무능력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아야 될 그 처참한 고통을 고스란히 아는 채 예수님은 죽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처형당함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무너져 내리는 인생들을 구출해 낼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드리겠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sacrifice, 희생인 것입니다. 올저분과 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주님의 희생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제물 때문인 것을 깨달을 때에 은혜를 알게 되고 그때에 겸손한 자가 됩니다. 무엇을 좀 했더라도 자랑하지 않게 되고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떤 부자 한 분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를 초청하고 또 한 명은 멀리 한국에서 국회의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자기 침상 곁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양쪽에 세운 가운데서 마지막 돌아가시겠다고 임종을 준비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본인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대요. 주님도 돌아가실 때 강도 세우고 돌아가신 것처럼 본인도 분명히 강도를 세우고 죽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줄 압니다. 나는 의인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죄인 만드는,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본인이 죽을 자가 되셨어요. 본인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역할,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복받겠다고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정신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는 희생, 사크리파이스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주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편 강도를 용서하고 천국에 받아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한편 강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어요? 한 것이라고는 악한 짓밖에 없습니다.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탈취하고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지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하나님 날아갈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야, 너 참 뻔뻔하다. 너 어떻게 양심도 없냐. 그렇게 반박을 할 법도 한데 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참으로 누추한데, 죄지은 것밖에 없는데, 악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말 한 말씀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시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 때가 아니라 가장 더럽고 누추하게 사는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조건 걸고 따지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북가도에서 살아가시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번 이런 본인이 겪었던 실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 계시는데 해질 무렵인데 어떤 누추한 차림을 한 그 미국 사람 하나가 방문을 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기를 Jewish Christian이라고, 유대인 크리스천이라고 소개를 한 후에 악수를 청했어요. 목사님이 악수를 했더니 돈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돈이 없었어요. 지갑을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보여주면서 미안하다, 돈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그럼 책이라도 끊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고수를 만나신 것 같아요. 책이라도 끊어달라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도 줄 수가 없고 책도 줄 수가 없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래도 감사했는지, 자기가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내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감사했는지 덥석 허그를 했어요. 그런 축복기도를 하겠다면서 축복기도를 한참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 목덜미에 딱지가 드덕드덕 붙어있어요. 골마 터진 자국입니다. 그 딱지가 드덕드덕 붙은 그걸 가지고 뺨을 대고 흙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은 문둥인 줄 알면서도 만져주셨는데 나는 실수로 만지고도 이처럼 언짢아하다니, 아직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죠. 여러분과서는 다를 것 같습니까? 딱지가 없어도 안아주지 않잖아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인데 어떻게 싫은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나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안아주셨던 이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는가를 보아야 돼요.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나 이걸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사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인들이 취했던 정말 기가 막힌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에게 자색 옷 홍포를 입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포는 재판정에서만 입히고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옷을 갈아입힌 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처형장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이킷,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은 서로 하나씩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을 누가 가져갈까 해서 병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토해가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작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 옷 가져가려고 제비 뽑기 하고 있는 인간들, 이게 과연 사람일까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존재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면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나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한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몫을 나도 함께 지고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하고 참 십자가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십자가적 삶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번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서클 안에서도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되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지만요. 그 1970년대 군사정권 당시 때에 그 김지하 씨가 쓴 유명한 희곡이 있죠.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풍자적인 희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교회당 앞에 시멘트로 만든 예수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푸른 잔디밭에 많은 거지들이 누워 있습니다. 며칠을 먹지 못한 이 거지들, 누군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야 할까 해서 찾고 있는데 큰 교회당 문이 열리더니 성직자 한 분이 나오시더니 거지들이 누운 것을 보고 재수 없다는 듯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후에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구걸하는 그 거지를 경멸하는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오더니 이 거지를 두들겨 패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굶주린 거지들이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하며 쓰러진 상태에서 문득 위를 쳐다보니까 그게 예수님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상을 향해서 거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홍, 당신이 예수면 못하느냐? 가진 자들에게나 구세주지 우리 같은 이들에게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더구나 온몸을 시멘트로 발라놓았으니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당신이 뭘 해줄 것이 있겠느냐? 독설을 퍼붓고 돌아눕는데 위에서든 액체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나 해서 쳐다보았더니 예수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쳐다보니까 그 머리에 금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때 거지가 그 예수상으로 올라가서 저 금관을 벗겨다 팔면 몇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금관을 벗기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 금관은 내가 가져가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다. 이 화려한 금관과 시멘트가 나를 묶어놓았구나. 나를 풀어다오. 나를 풀어다오. 절규하며 외치는 것으로 희곡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지하 씨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의 교회를 고발하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고발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금관이라고 하는 물질주의로 제도화되어진 이기적인 교회 집단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을지, 마치 시멘트에 묶여져 있는 교회 상처럼, 예수 상처럼 가만히 있는 현대 교회의 답답한 현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장식같이 달아놓아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묶어 놓아야 될 형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참 예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전파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철치들이 물질의 금자탑을 자랑하고 잘못된 세상적인 제도화에 속아서 죽은 영혼들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보며 지금도 통곡하며 울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일평생을 걸고 행해야 될 삶의 길인가요?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가 내 전심을 다 쏟아야 될 하나님의 길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틀린 용어를 사용함으로 자신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말들을 입 밖에 낼 때 틀린 용어를 사용한 문서나 말 이상으로 자신과 타인의 영혼에 큰 해를 끼칩니다. 우리가 추하고 거짓된 단어들을 사용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라고 훈계를 합니다. 바라기는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심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의 창조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있게 하신 창조다 이런 뜻이죠. 세상 이치대로 한다면 본래부터 없던 것은 세상 끝날까지 없습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을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없던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안 맞다는 것이죠. 과학과도 안 맞고 우리 상식과도 안 맞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본래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이걸 이제 신앙 문제로 연결하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믿자 이런 식이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거나 또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요 어떤 인간의 이해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창조 사건만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놓고 또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해놓고 이걸 너희가 좀 이해를 해라 좀 받아들이라 이런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 모든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 또 예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복음 전파 그런 일이겠지만은 내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좀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건 전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뭐 가령 이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가 제 아무리 뛰어난 말재주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련하다. 멸망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 그래 누구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상식과는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상식이나 원칙은요, 그 상벌 기준은 본인의 행위에 딱 두고 있습니다. 행위를 기준해가지고 상벌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잘한 것이 있으면은 상을 받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정당한 상식이고 공평한 것이고, 이걸 정의라 그래요. 그 상벌, 인간 행위를 따라서 상주고 벌 주는 것이 제대로 시행되는 거, 이걸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 악을 짓을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 이걸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착하게 산 사람이 뭐냐? 늘 그렇게 뭔가 공평치 못한 것처럼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한편 강도 이야기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강도는 그냥 행악자예요. 행악자로 불리는 악한 일을 해서 붙들려 사형받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낙원이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사형수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악을 행하는 행악자였단 말입니다. 한 것이라고는 그냥 예수님께 당신 나라 이 말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고백을 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백 하나로 예수님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낙원이 있으리라. 이런 선포를 들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행악자에 대한 그 말을 바울처럼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힘써 열심히 전했던 그런 사람이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악을 행했고 나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수고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그런 낙원에 들어가는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냐. 또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뭔가 이걸 아는 신자라면은 예수님 그 말씀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니까 받아들이겠지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천국 어디냐 그 말이죠.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계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린 일찍 부름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했는데 왜 죽는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저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공평치 못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불평, 그 본성, 천국을 모를 때 어떤 본성이 나오냐 그걸 말해주는 것이 포도원 일꾼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일꾼으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맨 늦게 부름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접, 삭스 지급받는 이걸 가지고 불평을 했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 위주, 실적 위주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동일하게 대우를 해준다면 아마 아무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일을 안 해도 뭐 똑같은 월급 받은데 뭐 하겠냐 그 말이죠. 안 할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하고 손해보기 싫으니까 일 안 해도 똑같이 품삯 받는데 왜 일하느냐. 이런 생각 없을 수밖에 없는 건 난 손해 안 보겠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 죄성이죠. 자기 중심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것이고 천국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미련하게 보이죠.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교회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열심히 한금막 상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교회인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그래야 교회가 잘 되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런 계산 속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이 십자가, 믿음, 천국, 구원 이 모든 것을 실적을 따라가지고 차등을 두는 늘 그런 천국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어떤 하나님 공평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인간의 죄성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가지고 납득시키겠다. 이건 큰일이 되지, 큰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명을 가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인간 지식으로 가능하죠. 인간 머리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나 또 성경의 다른 사건들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의 말씀 십자가 사건이 창조 사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 야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 우리의 시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안 된다면 과연 뭘로 가능하냐?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라는 좁은 길로 가신 예수를 따르고 그 길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은요, 본래 세상에 없던 사람입니다. 본래 세상에 없던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십자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본래 있다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런 인간 창조에는 그걸 나중에 까먹은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십자가를 알지 못한 자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에 누가 십자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인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께 부름받고 제자의 길로 가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과외를 받았던 이 제자들 십자가에 대해 들었을 때에 알았습니까? 이해를 못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틈에서 십자가를 아는 신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신자가 있다. 그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없던 것이 있게 된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신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에요. 결국에 이 말씀으로 인한 창조는요, 천지 창조로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빛이 있게 하신 것이고 또 그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 이제 처음 창조였죠. 그 빛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어둠은 사탄에게 속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빛과 어둠으로 나중에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 세상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겁니다. 이미 딱 나누요. 나누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빛에 속한 인간과 어둠에 속한 인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지속이 돼요. 이 땅 마지막까지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구분돼가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날에 어둠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고 빛은 생명으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이 성경이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질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죠. 그걸 통째로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창조 시작 때부터 이 말 세상을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나누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된다. 그 증거물로 세상 만물을 세우신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없던 것이 있게 되어지는, 아,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부인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알게 되면 내 능력, 내 힘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도를 믿고 이 모든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자, 늘 그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새로운 사람, 이것은 어떤 것이 있게든 하나님의 창조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 빛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없던 나예요. 그런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육체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없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그 마음, 그게 없었던 것인데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 능력이다, 내 의다, 내가 했다, 이런 모든 것이 왕창 무너져 버려요. 그게 진짜 그 빛자들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둘째 날에 하신 것도 보면은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지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천하의 물을 이제 모으셔가지고 묻과 땅과 바다로 그렇게 나누신 것이죠. 나누신 것이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건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궁창이 있기 전에 세상은 성경대로 하면은 하늘이란 것이 없이 온통 물로만 가득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로만 가득 채워졌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있게 하셔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궁창을 경계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칭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궁창 아래의 물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한 곳으로 땅 모이게 하셔가지고 묻지 드러나게 하시고 묻지를 땅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물이 한 곳 모인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나누신 것이 계속 이어지죠. 궁창 위의 물이 또 언제 사용이 됩니까? 노아 홍수 때 사용이 되죠. 심판의 용도로 궁창 위의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아래로 나누신 것은 이미 궁창 위의 물을 가지고 심판의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용도로 나누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구름에 두신 것입니다. 근데 홍

최후의 인간은 안 달라지죠.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홍수 전의 인간과 똑같은 인간.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죠. 근데 하늘의 물이 땅을 덮치지 않고 있는 거. 이건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의 사랑이죠. 그걸 증거하는 게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통해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악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건 내 언약 때문이야. 즉 나의 자비 때문이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존재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나의 의로움도 나의 행위도 아니고 은혜와 자비가 나를 오늘도 살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인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한 인간이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홍수의 세상은 은혜와 자비를 아는 인간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인간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게 또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을 때 함이 그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샘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샘과 야벳에서 그걸 듣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걸 보지 않으려고 뒤걸음쳐 들어갔죠. 그리고 옷을 하체를 덮습니다. 옷으로. 노아 그걸 알고 함을 저주해요. 샘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의 인간은 저주에 속한 자와 축복에 속한 자로 나누어져 버려요. 노아가 왜 함을 저주했냐면은 그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덮어준 방식인데 함을 그걸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간주한 것이죠. 샘과 야벳 덮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속성이다. 결국 이 땅의 인간은 그처럼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빛에 속한 자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둠에 속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계획이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계속 거기 담겨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인간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떤 인간 만드실 일 하시는가, 그 하나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깨달아 알아가고 그 은혜와 붙들린 그런 대로 사는 데에 우리 뜻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인간을 창조할 뜻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아담 지으시고 실패하니까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인간을 지으실 계획을 갖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걸 그냥 두고 보시는 거죠. 왜?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인간은 그렇게 나누어진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누가 빛에 속한 자고 누가 어둠에 속한 자인가 이런 기준도요. 우리가 그걸 세울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세우던 기준 거기에 우리를 맞춰야 우리가 그걸 봐야 되죠. 그 기준이 뭡니까? 내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것. 그게 빛에 속한 자다. 근데 은혜와 자비를 아는 건 자기 죄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죠. 결국에 이 빛과 어둠은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기준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 평가하는 것은 세상 시각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가 이걸로만 평가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모른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어둠이고 저주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 때문에 한병강도가 낙원에 있게 된 것이죠. 행위를 안 보시는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늘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내 이름 나타내고 싶어하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선악과의 본성이 그대로 늘 계속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뭣을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뭣을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라 이렇게 이제 하시죠. 11절에 오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결국 땅과 풀과 채소, 열매는 나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풀, 나무, 채소, 모든 땅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 그것들과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함이 없이 사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몽땅 우리에 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한 그 땅에 우리가 지금 발부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은 채소 열매들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혜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혜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는 새롭게 지휘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로부터만 감사함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봐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땅에 살고 하나님이 지금 만물 덕분에 내가 먹고만 살고 있구나. 내 생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함이 나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자가 창조되었다는 것. 새롭게 지음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게 되어지면 감사하지 못할 때 또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몽땅 내 악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이 내 악함이구나. 늘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처럼 나의 악함을 늘 보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지 내 의를 단 한 푼도 생각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그 한평 강도의 구원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로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주의 의를 의지했던 결과밖에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를 향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비방을 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게 그냥 죽어가는 게 무슨 구원자라고 말이죠. 비방을 한 거죠. 근데 그 다른 행악자 한평 강도는 그 사람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보응받지만 저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는 죄로 죽는 게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짓지 않은 분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의 의를 의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김받은 겁니다. 모두가 그런 원칙 가운데 있어요. 뭘 의지하느냐. 그걸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의냐 나의 의냐.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빛이죠. 내 의를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어둠이죠.
늘 우리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라는 것, 이걸 마음에 두면서 항상 감사한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자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땅 끝날까지 살아가도록 계속 일하시고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아가시고 예수를 아는 그러한 줄 살면서 믿음의 길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땅끝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면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은혜를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께 소개할 때에 바로 이 증인의 삶,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 BBN 방송은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으로 여러분의 청취 소감이나 간증을 보내주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세계 곳곳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간증을 보내는 방법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나 저희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상담 문의란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5번째 강규찬 목사의 사임 소식은 산정현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교회도 교회지만 일제에 맞서 싸울 지도자가 사라지는 셈이었기 때문이다.
1: 아유, 이를 어떠디? 우리 목사님 이래 우리 산정현 교회를 나가면 억하되는 기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네.
2: 아유, 기거야 기렇디. 아, 강 목사님 이래 누구네. 외놈들 이래 우리 산정현 교회를 무시 못하는 것이 다 그 강규찬 목사 때문 아니네. 아유, 그런데 그 목사님이래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안 한다면 기고 욕하들 갔나? 안 그러나?
1: 이거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하는 거이야. 기도하자오, 기도.
2: 그래, 저 기도할 때가 아니네. 자, 기도하러 가자.
3: 조 장로님, 이 문제를 오케이 전화가면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교회 성도들이 술렁이고 있시오. 이 일을 오케이 하면 좋디요.
4: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3: 기르긴 하지만은 길에도 모이래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 지난번에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그래,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3: 뜻을 굽히지 않으시더만이요. 당신의 뜻이 그러하니까니 허락을 해달라고 하시더만이요.
4: 그러시겠지요.
3: 네, 거기서 다른 말은 못하고 강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후임자를 모셔달라 해디요.
4: 훌륭한 후임자를요?
3: 기래야 돼 않겠습니까? 어차피 마음이래 굳히셨다면은 기록이라도 해달라고 했디요.
4: 그래, 목사님 말씀은요?
3: 뭐 다른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록이 한다고 하셨디요.
4: 그럼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목사님이 오시게 말입니다.
0: 강규찬 목사는 곧 당회를 소집해서 사후 진행을 시작했다.
5: 자, 장로님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게 돼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산정현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역사인 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3: 목사님, 후임자는 오케이 하실 생각이십니까?
5: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 이렇게 모이시라고 했습니다.
4: 편하게 말씀을 하시죠.
5: 제가 교회를 그만두면은 박형룡 목사를 임시 당회장을 모시고 후임자를 물색하시어서 청빙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3: 박형룡 목사님을 모시고 말입니까?
4: 목사님께서 후임을 정하시고 가시지 않으시고요.
5: 어차피 전 몸도 안 좋고 그래 떠나기로 했으니 하루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이 지거였으면 후임자를 위한 기도를 더 하질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기래도 기르티고 이렇게 무자르도 자르는 거이 어디 있습니까?
4: 아닙니다, 유장노님. 듣고 보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 생각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선입니다. 아, 목사님, 박형룡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답니까?
5: 예. 내 부탁을 하면 들어줄 깁니다.
3: 그러면 기록이 아시라요. 거저 아무튼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모셔주시라요.
0: 강규찬 목사의 뜻대로 산정현 교회는 박형룡 목사를 통해 후임 목사를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산정현 교회 실정에 맞는 목사를 구하기란 쉽지 않았다. 교회 전체가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던 터인지라 일본에 맞서 싸울 목사를 구해야만 했다. 그러는 와중에 송창근 목사가 산정현 교회로 오게 됐다. 그는 미국에서 진보적인 신학을 공부한 유학파 박사로서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한 목사였다. 교회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의 송창근 박사는 기대만큼 산정현 교회와는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았다. 교회는 송창근 목사가 떠난 후로 다시 후임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6: 아직 후임 목사님을 구하시지 못하셨어요?
3: 마땅한 분이 아직 안 나타나시는구만요. 거저거 이렇게 교회가 오래 비어있으면 안 되는 거인데.
6: 아휴, 어느 누가 일본 경찰과 싸우면서 목회를 하고 싶어 하겠어요.
3: 기거이 우리 교회만 기럽니까?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디요. 일본 일에 기르는 거의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말이야요.
6: 훌륭한 분을 보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기다려보지요.
3: 그래요. 자, 부인, 우리 기도하러 가십세다.

0: 계세요? 계세요? 장롱이에.
1: 아, 이게 누구십니까? 권사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0: 자, 지나가다 들렸었네다.
1: 기래요. 어서 오시라요.
0: 자, 피디기 오만이는 어디 갔습니까?
1: 잠깐 나가디요. 기래, 어디서 오시는 길이시아요?
0: 교회에서 오는 길입니다.
1: 역시 우리 권사님은 기도를 쉬는 법이 없으시다니까요.
0: 교회에서 조만식 장로님을 배웠는데 어디를 급히 가시는 것 같더만이요.
1: 기래요? 어디를 가시는 것 같습니까?
0: 내리 여쭤봤디요. 그랬더니 전신국에 가신다 했습니다.
1: 전신국에요?
0: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1: 아니요. 무슨 일이디요? 그 전신국 같은 데는 잘 안 가시는 분이신데.

출연 정운석, 신세인,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 또는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이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스터리입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 저기에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여전히 로마의 사형틀로 보인다든지 또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상징물로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청취자 여러분, 비만의 원인은 많이 먹고 적게 활동할 때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기 때문이죠.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비만과는 달리 영적인 음식에는 이처럼 과식으로 인한 비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 BBN 방송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자라가도록 현재 온라인에서 모든 좋은 영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과 영원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저희 BBN 성경대학에 오셔서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는 www.bbnbi.org로 들어오셔서 성경대학을 무료로 등록하시고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 www.bbnbi.org에서 시작해보세요.

0: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감각은 절대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한참 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벗어나서 지역 도로를 달릴 때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높은 속도로 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럴 때에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속도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여러분들의 감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대조를 해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0: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3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4: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의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여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리울 것은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심이오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지능으로 채움을 얻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지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밭같이 갈물 당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게 되리라.
5: 제4장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신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구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쳐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 모략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의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철같게 하며 내 굽을 놋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주재께 돌리리라.
4: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의 태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떼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귀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해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의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사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5: 제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변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엇에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거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악인의 집에 오히려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거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괴사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으나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행위를 지키고 그들의 꾀를 좇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무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치솟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4: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가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와 같이 선인이 세상에서 끊쳤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단은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의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므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혼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의 열매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원컨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살림에 홀로 거하는 주의 기업의 띠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옵소서. 가라사대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대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시므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미가서 3장에서 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전 시간에 쭉 나누면서 8장 그 앞부분에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어요. 앞부분에서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내용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제 스데반 집사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사람과 이제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살피게 되는 건데, 오늘 8장 30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죠.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은 뛰어 그에게 달려갔겠죠. 그는 그 사람이 읽고 있는 바를 듣고서 묻기를, 지금 읽고 있는 바를 깨닫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병거를 멈추게 하고서 빌립을 그 자리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 함께 탈 것을 권하게 되죠.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가지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 궁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이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는 어디를 읽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53장 7절로 8절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시하신, 이 예표하신 그 내용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그 또한 그가 앞에 여러 절들을 또 읽었을 것임이 틀림이 없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았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이사야서 53장 3절로 6절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34절로 가보실까요?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니요? 자기를 가리킴이니요? 타인을 가리킴이니요? 정말로 긴장된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셨기에 그 모든 이 일은 놀랍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일들을 들어서 명백히 밝히고 계신데, 자, 35절 빌립이 어떻게 말하는가?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랬어요. 이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본인은 사람들이 찬송을 들음으로써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찬송이 정서적인 면에서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그리스도께 대한 어떤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곡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참된 회심은 가능하지가 않는 거죠. 회개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점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중을 회심시키는데 아주 놀랍게 사용하셨잖아요. 베드로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강조를 했다고요. 그는 그의 첫 서신인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병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빌립은 내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뭐 당연하잖아요. 36절로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빌립이 사마리아 저 위 지방에서 마술과 시몬과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이 물을 요구할 때 빌립은 그가 진심으로 믿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38절 9절입니다.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자기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던 거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갔겠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럽에도 예루살렘에도 소아시아에도 없었던 최초의 위대한 교회가 이 사람이 씨앗이 되어서 에디오피아에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어요. 여러분은 북아프리카 초기 교회사에 관한 서적을 읽으신 적이 있나요? 그러면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빌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40절로 가보세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소도는 아스돗에서 그 가사에 좁고 긴 지경 내에 펼쳐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또 가이사랴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욥바를 지나했던 것이죠. 오늘날 그곳이 일반적으로 테라비브니 이스라엘의 그 테라비브라고 하는 거의 뭐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잖아요. 그 지역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는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해안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해 올라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렀고 점점 밖으로 이동해 가고 있습니다. 내시는 그 복음을 에디오피아까지 아마 가지고 내려갔고 빌립은 해안을 따라서 뭐 아스돗, 가이사랴, 뭐 그런 게 욥바죠. 지금의 텔아비브죠. 이런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내려갔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장을 마치고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9장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회심은 병거 안에서 일어났는데 다섯 사람 사울의 회심은 땅바닥에서 먼지 가운데서 엎드러지는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그는 다메섹으로 올라갈 때 작은 나귀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그는 곧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지 가운데로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 보면 다소의 그 사울의 회심이 신학적, 심리학적, 철학적 관점으로 다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9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우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불온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자 이제 교회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었으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와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이 모든 일의 계기는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그 돌 맞아 죽은 사건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피한 이후 아마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마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다소의 사람 사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그는 여전히 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습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당시에 가장 제일 가는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 가서 말을 했죠. 그 무리들이 저 위쪽 다메섹으로 도망을 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의도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쫓아가 잡아 가두는 데 있었어요. 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근절시키는 것이었었죠. 3절과 4절 볼까요? 9장 3절 4절입니다.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자,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 사건을 두 번이나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 또한 이 사건을 이후에도 자주 언급을 하게 되죠. 사실 바울은 이 장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실증이 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는 빌립보에서 이 사건의 중요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지 발생한 사건에 관한 것만 보게 되는데 그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증언할 때 이것을 다시 되풀이하게 되죠. 그것은 아주 훌륭한 간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는 사울의 교육 정도를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는 어찌하여 당대에 가장 뛰어난 자였을까요? 그는 필경 당대 헬라 최고의 대학인 다소 대학을 졸업했다고 봅니다. 그는 또 시브리 학자인 가마리엘 문하생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규례에 의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주여 뉘시오니까.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죠? 사울은 정말 그분을 몰랐습니다. 6절입니다.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생에서 그만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회심의 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는 즉시 회심하여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고 만사 그분에 대항했던 이 아주 악한 이 사울이 이제는 그분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대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는 완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마태복음 7장 20절에 말씀했던 그 말씀 그대로 그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죠. 9장 7절로 가볼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니. 근데 여러분, 같이 가던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모순이 아닐까요? 아니면 거짓이 아닐까요? 둘 다 아닙니다. 이건 모순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거죠. 그들은 오직 소리만 들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봅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놀라서 말할 수만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앞으로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8절 9절로 가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사울은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자 그만 더 이상 그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12절 말씀을 보겠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다소의 사울은 살기가 등등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이상한 심에 의한 혼면 중에 빠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또 다른 사람 아나니아를 찾으시고 그를 사울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13절로 16절까지를 볼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 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두 가지 일을 위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했어요. 그는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증인으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님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비록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분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로 다메섹 도상에 그날까지는 아무것도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을 전해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그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즉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죠. 그 중에 이방인이 제일 첫째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가 되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되고요. 그는 빌시, 네로를 포함한 여러 임금들 앞에서 또 분명한 그 전함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한성에 들어가면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말씀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회당은 그가 사회 속에 그 성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간 복음에 대한 발판이 되었어요. 그곳으로부터 그는 이방인에게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유대인에게 먼저 나아갔던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두 랩돈을 드린 가난한 여인과 그리고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두 여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두 랩돈을 드린 그 여인에 대해서부터 보겠습니다. 12장 41절과 4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가난한 한 과부가 두 랩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던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여러분, 동전은 뭐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동전은 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동전이라 그러는 것이죠. 예,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은전은 뭐로 만들었을까요? 예,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랩돈은 동전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또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은전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이제 상당히 가치가 큰 돈이고 랩돈은 동전이기 때문에 별 가치가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이제 부자들이 뭐 5만 원권, 뭐 10만 원권, 100만 원권 이런 거 이제 막 수표로 내고 그렇게 할 때 이 가난한 과부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저 천 원짜리 몇 장 헌금함에 넣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 가난한 과부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물질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실제적으로 이 가난한 과부는 돈 얼마 못 넣었어요. 몇천 원 겨우 넣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몇만 원 넣은 사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넣은 사람보다도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자신이 가진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없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주님은 표면적인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느냐, 가진 것에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주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합리적인 분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누가 얼마 드렸느냐, 표면적인 액수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표면적인 액수보다도 뭘 보느냐,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11조 개념도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11조죠. 그것도 액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11조는 결국 10%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표면적으로 얼마 드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느냐,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그게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가진 사람이 1억을 가진 사람이 1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100만 원 가진 사람이 50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드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비전 헌금을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 전혀 고민할 것 없어요. 주님은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뭘 보시는 분이라고요? 퍼센트. 그렇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고 가진 것에 얼마를 드렸냐, 얼마나 정성을 드렸냐, 이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만 다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그 마음 보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도 설교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유봉호 목사님 교회가 몇 년 전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부산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건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 교회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어떻게 헌금한 거를 저한테 잠깐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어떤 성도님은 헌금은 하고 싶은데 리모델링을 위해서 헌금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폐지를 주셔서 돈을 만들어서 헌금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자매님은 생전 식당에서 일을 안 해봤는데 헌금을 하고 싶어서 두 달 동안 또 식당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이렇게 헌금하신 그런 분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은 반지, 귀걸이 이런 거 헌금하신 분도 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달 동안 일을 식당에서 일을 해서 이제 헌금을 한 그 자매님이 이제 돈을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주일날 헌금 시간에 헌금을 안 하고 평일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돈을 주시더랍니다. 목사님이 아니 자매님 주일날 헌금 시간에 헌금을 하셔도 되는데 모두를 이렇게 힘들게 오셨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매님 말씀이 목사님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제 마음이 바뀔까봐 그냥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유 목사님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다 두 랩돈을 드린 과부와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얼마나 최선을 다해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적지 않은 돈을 하나님께 바친 분들이에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다 그랬으니까 적어도 몇 천만 원, 또 어쩌면 뭐 몇 억 헌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큰 헌금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서도 최선을 다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아 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표면적인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읽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왜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주님은 액수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전 헌금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드릴까? 액수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없는 형편도 아시고 여러분 가난한 것도 아시고 쪼들리는 것도 알고 다 알고 계세요. 그저 여러분 마음으로 좀 주님 사랑하는 그 최선만 하시면 그걸로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여기 보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정말 귀한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죠. 그 일을 한 여자의 이름이 오늘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여러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마리아는 나사로와 마르다의 자매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런 일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죠? 어디예요? 장소가? 예,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사건이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실 요한복음에도 그 사건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어디서 일어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베다니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2절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세요. 여기 거기는 베다니를 말하는 것입니다. 베다니 동네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나사로가 나오고 마르다가 일을 그 집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이게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오늘 우리 마가복음 그 본문에 나와 있죠.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옛날에 나병 환자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나병 환자가 아니라 과거의 나병 환자였으니까 사람들이 그 집, 그 사람을 얘기할 때는 나병 환자 시몬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보관해온 그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것은 이스라엘의 풍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에게 이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줬죠. 아마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왕이나 제사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귀한 사람에게는 또 귀하게 섬기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제 향유를 부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니까 특별히 자기 오빠를 살려주었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틀림없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분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긴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리아가 한 그 행동을 놓고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사실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가 분개하고 누가 책망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기가 막혀요. 제가 볼 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 같으면 자기 스승을 위해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는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책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잘 못 뽑은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사람들을 다 뽑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또 주님을 위해서 향유보다 더 귀한 자신들의 목숨을 다 바치죠.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기는 잘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아직 뭘 몰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정말 귀한 행동을 하는데도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이 말을 한 진짜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그 돈을 갖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한 진짜 이유는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향유의 값어치가 한 300데나리온 정도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300데나리온 같으면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300일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죠. 연봉 쉽게 말해서. 예, 연봉에 해당 돈입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300일 일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오늘날 시세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그 값진 것을 예수님께 이제 부어드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가룟유다나 다른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순간적으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고 책망을 했다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는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죽으면 그 몸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완전히 매장하기 전에 향유를 발랐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처형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셨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예상하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여자였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항상 가까이에서 귀 기울여 듣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이제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그것을 마음에 두었는지도 몰라요. 아, 이분이 언젠가는 돌아가시겠구나. 그러면 내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항을 우리가 모르죠. 알고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축복을 해 주셨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어요?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항상 이 이야기를 이제 읽게 됩니다. 정말 큰 복을 받은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줄 알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책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도 사실 이런 아마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신

0: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을 위한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뿐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도 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좀 더 놀아주지 못한 것이 늘 후회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좀 놀아줘, 놀아줘. 그러면 제가 아빠가 바빠, 아빠 설교 준비해야 돼, 아빠 바빠, 나중에 놀아줄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이들이 어릴 때 많이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늘 후회가 돼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랑 놀아달라고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도 우리 아이들이 저랑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놀아줬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늘 마음에 걸려요. 또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도 참 후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일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뭐 항상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배당 건축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예, 어떤 분들은 물론 두 번, 세 번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예배당 건축을 한 대여섯 번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참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 건축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액수를 떠나서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시기적절하게 귀한 일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리아가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받고 축복받은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죠.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앞에 힘을 다하여. 그가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하여 했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헬라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녀는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물론 이제 최선을 다한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향유를 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 향유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는 제일 가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제일 소중한 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의 제일 소중한 것을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드리면 우리 주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주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저는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르밧의 가난한 한 과부가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을 마지막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양보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근 중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 음식 그거 해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떡 나타나더니 그거 먼저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느냐? 바나바가 물질적인 복을 받았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을 때는 평신도였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목사님이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을 정말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이런 내용을 보다가 제가 누구를 생각했는가 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부자 청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런 계명 네가 지켜야 한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 그런 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정말 온전케 되기 원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보화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죠?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하고는 제가 볼 때는 대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자기의 것 주님을 위해 바치고 그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결국은 영생도 얻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시 그렇게 돌아가서 잊혀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배당 건축을 해야 합니다. 예배당 건축에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려야 하는데 여러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드릴 때 세 가지만 마음에 기억을 하고 헌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주님은 표면적인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얼마 드리냐? 그거 우리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정말 마음으로 드리냐? 그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는 건축을 위해 물질 드리는 것에도 때가 있다. 항상 건축 헌금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평생 한 번 하는 거예요. 건축은. 세 번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비전헌금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연들과 이메일을 읽어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BBN 방송을 다른 통로를 통해서 알게 된 것보다는 BBN 방송을 사랑하시고 BBN을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BBN을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들만 듣지 마시고요. 다른 친구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ITL 카드를 직접 전해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친구에게 BBN 알리기라고 하는 란을 이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고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압니다. 교회만 알아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날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는다. 뭐 동정원의 양면과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양이 떠오라요?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비춰질 뿐이잖아요. 그러나 수사학적으로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믿어집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예요. 붙여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알미니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것만 하면 알미니안이에요. 예수는 역사도 없고 딱 그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는 당신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가 임한 거예요? 성님의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종말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종말의 영. 그래서 구약의 성취가 완성이 되어야 종말의 영이 임하는데 그게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뭘 전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는 물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죠.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종말의 영이 임했어요. 종말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서 너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무엇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 설교를 기억은 뭐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이거든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걸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라 그래요.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물론 과도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임에도 사마리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시켜서 가죠. 고넬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것이 고넬료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주 예수로 예수를 믿는 고들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그래서 영적인, 육적 이스라엘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걸 교회다. 이걸 그래서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 죄를 알아요. 어제 그 청소하는 분들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답하지 마세요. 어제 들은 사람은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 네.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도 안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죽여서 살렸다 말은 해놨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 즉 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은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순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성이 임해야만 나는 전적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전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복음이냐면 바울사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믿보도다 이 말이여,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이다. 주여 여기 죄인이 계속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참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하다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래서 별수궁에 가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으로 하고 그랬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에 죽던 해에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입을 가려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라.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랬을 때 재단 스프로 입술에 찢어지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뭘 전할까요? 이 백성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사람들은 사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가끔씩 열린 자들은 계시를 받아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뭘 알게 된다 그러세요? 종말을 알게 돼요. 종말을 아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알고 믿는다면요. 깨어있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0장, 25장 전부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1차적인 완성은, 1차적인 성취는 성령 임함으로 인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또 70명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500명도 넘었어요. 500명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도 주님 오시도록 깨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가다락방도 있더라고요. 인천에 마가다락방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120명이 깨어 뭘 기다렸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120명의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전했어요? 세상 끝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가 예언했잖아요. 말세에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고 그 보험을 드리니까 보험을 듣는 사람 하루에 3,000명이 성령임해요. 하루에 5,000명이 성령임했어요. 이거 가지고 성령임해 뭐 교회에 부흥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말세에 주의 영이 임한 거죠.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 보고 뭐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자기들은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뭐예요? 오 주여,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사도들, 성령이만 사도들이 자기들이 먼저 알았어요. 아, 이제 끝이 나구나. 끝이 났구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만자들이 120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500명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종말을 예비하는 그런 개념이 초대교회 때 이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은 것 가짜예요. 날짜가 언제지? 세대주의적으로 시대를 예측하는 거죠. 1948년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고 앞으로 제3대를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다 세대주의하고 연결돼요. 그런 세대주의는 또 뭐와 연결되면 신사도운동과 연결돼요. 그 세대주의와 신사도운동이 지금도 계시받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로 와야 된다. 거기에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다면 깨어있고 기다리라고 안 해도 깨어있고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사건들이 일어나요. 날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요.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지휘자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지휘자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 그래가 맨날 폰 놔두고 가가지고 찾으러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아내가 일부러 폰 들고 안 찾아줘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안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아,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가까운 데 거는 잘 안 보여요. 먼 데 거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인이에요. 가까운 거 보지 말고 뭘 봐라고요? 먼 데 걸 봐라. 영원한 거 봐라.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봐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정말로 은혜잖아요. 또 저도 뭐 이제 두 개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뭐 책을 보다가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신발 옆에 딱 놓거든요. 신발 신는 자리에. 그럼 그거 딱 들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더운데 차까지 오는데 저 멀리 차 대는 데 갔는데 키를 안 가져왔어요. 또 올라가요.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저는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한지 아세요? 아, 두 개 붙들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만 붙들라구나.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거든요. 하나만 붙들라.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의 범사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종말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로 완성했고 이 세상 끝이 많은 사람이라면요. 그런 한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 저 막, 막, 비운으로 쓴 소리가 나는 느낌. 이게 정말 이행임이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뭐, 큰일 났다. 그게 왜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은 당신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재앙이 뭐예요? 당신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 행위 믿고 살아요. 교회 이름 믿고 살아요. 당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종말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오늘도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많죠? 얼굴 보니까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부러 이게 외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외식 더 싫어해요. 걱정심에서 그냥 인상 쓰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냥 만면에 웃으면 집사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라고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이 임했다면요. 이미 종말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한 번 더 신경이 안 납니까? 꼭 이래 묻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요? 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뭐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할 때 찔렸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재준 집사님 수요일 설교 들으세요? 모르겠어요. 약간 오늘 기도가 약간 수요일 설교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찔렸다고 말하는데 그건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저는 잘하고 이름들 못하니까 내 말 들으러가 아니라 그 설교는 전부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저에게 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깨어있기 위한 방법론 찾아내는 명의 엉터리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데요? 철학기도 할까요? 상기도 갈까요? 금식기도 할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예언받으러 갈까요?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하면 전부 그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왜 종말의 영이 임했고 종말의 영이 임한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게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교회가 나타난 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정말로 아까 찬양대 찬양했더라면 예수님의 피자는 마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자는 마신 자들, 예수님의 살과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그게 종말로 나타난 교회거든요. 그런 자들은 종말을 알고, 그런 자들은 깨어있으라 안 해도 자기 엄청난 죄인이 말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담보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담보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 집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만 보고 기뻐

0: 있을까요?
1: 아니에요.
0: 그건 방법론으로 들어간 거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래서 깨어있으면 그건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상황과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키를 안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또 3층까지 올라가야 돼. 한참 떨어진 곳에.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에. 그러할 때에 어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종말의 영으로 시각으로 완성된 십자로 완성된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분노할 일, 짜증날 일, 화날 일 별로 없을걸요? 질리는 분이 조금 몇 사람 있는 눈치 같아. 여름에 무덥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그죠? 불쾌지수 막 높아지죠. 불쾌지수 높아진다고 짜증은 왜 내요? 광주에 다꼬야키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여름에 그 다꼬야키 불 옆에 그 다꼬야 구울로 하면 얼마 목사님 너무 더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뭔지 아세요?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군요. 알아들으셨네요. 끝.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세요. 여러분 지옥이 뭐라 그러세요? 불구덩이인데 뭐 불쾌질 수는 없다고 짜증을 내요. 지옥 맛을 한번 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 적용 그러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뭔지를 이제 에베소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 들었으니까 읽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더 붙이질 않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몇 년 전 다 했으니까 읽기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집중하시고 또 귀로 들으시고 같이 눈으로 이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압니다. 교회만 알아요. 보세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만물을 자기 발에 복종한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여기에 뭐 아멘도 없고 감각도 없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아니면 너무 감격해서 아멘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물을 복종시킨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그걸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까지 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근세를 심판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이걸 놓쳐버려요? 이거 우리가 뭐 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가 왕위에 등극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인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와 함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고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2장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0: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올려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뭘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모퉁이 돌인데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는 지어져가는 이것만 남기실 거예요. 정말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만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그거 완성되면 여러분 집 다 짓고 쓰레기 남으면 뭐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3장 8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바울이요 이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구약이 뭘 증거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요. 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봐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영원부터 놀랍죠? 교회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교회라 그런데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하면 하도 욕을 얻어먹어서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전 뜻은 뭐의 목적이 있으세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고 내가 네 안에 살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이에요. 교회당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것이 영원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갖추고 오셔서 내가 네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송한, 예?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오겠다면요. 얼마나 황송스러웠어요. 예? 대통령인 게 5년이에요. 영원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의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죄밖에 안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가방 친 이유 있어요.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적어도 이 정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진짜 맞아요? 돈 좀 있다고 비굴하게 거기서 아부하고 말이죠. 돈 좀 더 벌려고 속이고 세상 근세에 빌빌하고 너무너무 천박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알아요? 교회가 어떤 근세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거 낙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니 너희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로 권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라. 이건요,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이 말에 아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바울의 이야기만 돼야 돼요? 바울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 세상의 힘과 근세를 가지는 그 영광됨이 아니에요. 하늘의 근세, 하늘의 신령복의 근세를 가진 그 영광됨으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늘 새벽기도 그 말씀 들었어요. 세상 사람 비방해도, 세상 사람 비방해도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게.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욕 없는 그 비방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훨씬 윤리도덕적으로 더 착하게 바르게 제발 좀 사세요. 욕 얻지 마시고. 여러분 밑에 2층에 예배당이 나갔어요. 근데 2층에 예배당이 나가고 나니까 또 다른 어떤 교회가 들어온대요. 8월 달에 뭐 여자 목사님이라는 소문이 들리던데, 앞에는 뭐 구원파가 나가니까 또 여자 목사님, 이제 뭐 여자 목사님을 비하하는 말씀이 아니고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2층에 들어온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관리소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5층 건물주가 왔다 갔대요. 5층 건물주가 왔다 가서 소장한테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이 5층이 절반은 1년 이상 공실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달에 130만 받거든요. 1년 동안 공실 같으면 얼마예요? 1,500만 원 넘게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공실인데, 여러분, 그런데 2층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은 원래는 이 5층을 구하려고 했대요. 예배당 건물을. 근데 밑에는 230만 원이에요. 금 100만 원 차이 나요. 그러면 전기 다 써도 관리비 충분히 나오거든요. 5층만 오면. 근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뭐, 저는 전화통화만 했으니까, 이 건물, 5층 건물주하고 전화통화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4층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또 들어오려고 합니까? 못 줍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목사라는 인간이 4층 예배당 보고 또 옆에 5층에 우리 또 조그마한 교육관 하죠. 그거 보고 5층에 구하려고 했대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요 반석교회 뒤에 왔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씨 할 말 없네. 아씨 우리 집사람은 저를 가면 보세요. 딱 맞거든요. 사실은 300마다 떼어야 돼요. 같은 교단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노예는 달라요. 노예는 달라서 전에 뭐 얘기를 하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임장노님이 그 벼룩시장 보고 벼라벼라 이제 여기로 구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사갈 뭐 일이 있겠습니까만, 혹 그렇다면 진짜 다음에는 너무 교회당 옆에 안 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가 그거 찔렸어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화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4층에 교회당이 있는데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1년만 비워놓으면 1,000몇백만 원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안 줬잖아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니까 억수로 쉽죠? 아무도 없이.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얻었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인생을 비유하기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선용하여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영혼에 투자할 수 있는 갖가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믿기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BBN에 보내주시는 그 기도와 그 선교 헌금이야말로 하늘에 쌓는 아름다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투자에 함께 하실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방송 선교사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사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즉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당신이 만약 지금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웹사이트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파블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성옥석.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물 없이 며칠 동안, 음식 없이 몇 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 포함한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 부모님들의 특별 청취 지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마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마약이 그의 소망을 도둑질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원수가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영원히 지속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1: 파블로!
2: 저 자식 여기서 끌어내! 약을 과용했어!
1: 파블로! 눈 떠!
2: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빨리 얘를 여기서 내보내! 내 집에서 송장 치우기 싫다고!
1: 여긴 7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내 힘으로는 못 끌어낸다고!
2: 그렇다면 내가 이 창문 밖으로 그냥 던져버릴 거야!
1: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계단으로 끌어내릴게! 어서 눈 떠, 파블로! 일어나!
2: 다시는 그 자식 여기 데리고 오지 마!
1: 어서 일어나, 파블로! 당신한테 해독제를 줘야겠어! 죽으면 안 돼, 파블로! 제발 죽지 마!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겨우 22세였고 이미 예전에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두 번 이상의 죽음의 고비가 그에게 찾아오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파블로 몬테즈의 실화 간증입니다.
3: 그날 밤 니키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니키는 디트로이트 주변의 클럽에서 춤을 추는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타락의 길로요.
4: 당신 언제까지 어린애들 마약만 팔 거야?
3: 어린애들 마약이라니.
4: 마리화나랑 LSD 얘기하는 거야. 진짜 물건을 팔아야지. 헤로인 말이야.
3: 헤로인? 안 돼. 너무 위험해. 난 감방 가기 싫다고.
4: 조심하면 돼. 당신 고객들 잘 알잖아.
3: 난 중독으로 마약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아.
4: 그럴 일 없어. 난 중독되지 않았으니까.
3: 아마도 당신을 위해 한 번쯤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저는 이미 나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헤로인이 그 타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1년 후 우리는 마약에 깊이 빠져들었으니까요. 그때가 바로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는 마약 하우스에서 마약 과용으로 의식을 잃었던 때입니다. 니킨 저에게 헤로인을 중화시키는 해독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니키.
4: 당신 몇 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의식이 돌아왔어. 헤로인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3: 이번이 세 번째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4: 그래, 전에 교통사고 얘기했었지. 거기서 당신과 운전자만 살아남았었다고.
3: 그리고 불량비들이 야구 방망이로 나를 죽이려고도 했었어.
4: 당신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아마도 우리 다른 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여기 마약 소굴에서 벗어나야겠어.
3: 우린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린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 우린 뉴저지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코카인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그게 헤로인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몰랐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린 차를 구입해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딜러에게서 훔쳐낸 마리화나를 팔았죠. 그 무렵 니키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어서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파블로 씨.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집세 가져왔어요.
1: 늘 제 날짜에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파블로 씨. 고마워요.
3: 별 말씀을요.
1: 실장으로서 저를 보조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집세를 안 내셔도 되는데.
3: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죠?
1: 대부분 저 고객들에게 집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소소한 수리를 도와주시면 돼요.
3: 좋아요.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1: 좋아요. 감사합니다. 참, 아직 교회는 못 정하셨죠?
3: 네, 찾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러면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3: 좋죠. 사실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은 아니었지만 그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이 생각을 자꾸 자극했죠. 그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 평생에 그 어떤 것도 값없이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 설교하실 때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5: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3: 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5: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3: 아니,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5: 복음을 믿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형제님이 할 수 있는 전부죠. 은혜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3: 전 전혀 몰랐어요. 제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알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분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3: 화목 제물이 뭐죠?
5: 대속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죠. 누군가 형제님을 위해 빚을 대신 갚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3: 말도 안 돼요.
5: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형제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형제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3: 저님이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5: 성도들이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직면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3: 와, 이런 얘긴 저한테 완전히 새로운데요?
5: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 한동안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참석했고 성가대에서 찬송도 했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가정방문 전도까지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니키가 다시 순회 공연을 떠났습니다. 1년 후 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지했고 정기 예배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마약을 하고 불순종 가운데 걸어가며 내면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타코라는 별명을 지닌 한 남자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마약 때문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잠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 가족을 돌봐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전 기꺼이 식료품을 그의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그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워 타코를 면회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약으로 인해 과대망상에 빠져서 출소하자마자 저와 싸울 듯 대면했답니다.
6: 너 그동안 내 아내를 욕보였지?
3: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6: 아, 이웃 주민들이 그러는데 네가 밤에 여기 왔다면서?
3: 퇴근하고 식료품을 갖다 주러 들린 거야. 네가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잖아. 난 재수 씨에게 절대 손도 대지 않았어. 직접 물어봐.
6: 집사람이 순순히 고백할 것 같아? 내 아내에게서 멀리 떨어져. 안 그러면 알지? 어?
3: 타코와 저의 우정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마음이 뒤틀려서 저에게 복수할 계획까지 꾸몄죠. 그 사실을 우리는 몇 주 후에 알게 됐습니다. 니키는 공연이 끝나 집에 와 있었고 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여보, 거실에 우리 가구가 다 어떻게 된 거야?
1: 타코가 와서 모두 가져갔어.
3: 타코가?
1: 응. 오늘 상점에서 그 사람 봤는데 우리가 이사를 갈 건데 가구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와서 가져가더라고.
3: 지난번에 우리 집안에 괴한이 쳐들어온 거 그놈이 꾸민 일인 거 알아?
1: 뭐? 정말이야?
3: 그래. 타코가 그놈들에게 내가 풋볼 내기에서 2만 달러를 땄다고 했다는 거야.
1: 아, 세상에, 그런 거짓말쟁이 같으니.
3: 그놈이 우리를 거의 죽일 뻔했어. 당신이 그 괴한의 라이플 총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우린 죽었을지도 몰라.
1: 믿어지지가 않아.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3: 그 남자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했어.
1: 난 그것도 모르고 그놈한테 우리 가구를 주다니.
3: 마치 잡초처럼 우린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며 안식을 구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 서른이었을 때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우리는 미시건, 텍사스, 라스베가스, 솔트레이크 시티, 덴버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았답니다. 다시 미시건으로 돌아왔을 때 전 크랙 코카인 중독자가 되었고 니키는 아들 파블리토를 남겨둔 채 떠나고 말았죠. 전 다시 코카인과 마리화나를 파는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02년 무렵 전 직장과 차 그리고 가족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24살이던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죠.

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 세상에, 모두 내 얘기잖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2: 아버지, 지금 무슨 책 읽고 계세요?
1: 성경책. 이 말씀 좀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 아버지가 성경 읽으시는 모습 처음 봐요.
1: 나도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었다. 절대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로 가득한 삶에 대한 저의 죄책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전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 아들과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어느 주일 아침에 저는 그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교회를 찾아 나섰답니다.
2: 그런데 아버지, 왜 갑자기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나도 예전엔 꾸준히 교회에 다녔고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린 후에 오랫동안 비참하게 살아왔어.
2: 여기 한 곳 있네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려면 거의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1: 난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하다.
2: 그럼 우리 교차로로 다시 돌아가요. 어쩌면 반대편에도 교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1: 저쪽에, 저 나무들 너머에 십자가가 보인다.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그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엘이라는 이름의 한 연로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커피를 대접해 주었고 이후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답니다.
3: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1: 저도 요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3: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형제님은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1: 저도 수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와 예수님에게서 걸어 나왔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 지금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저를 거절하실까요? 제가 주님을 거절했던 것처럼요.
3: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전 정말로 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3: 속임을 당하셔서 그래요, 바블로 씨. 지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 안에 머무르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머무르세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3: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1: 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받고 저는 그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고 급식 봉사를 도왔죠. 우린 그 교회에 2년 동안 꾸준히 출석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며 기도했고 그분은 우리를 디트로이트에서 60마일 떨어진 시골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때까지 차를 타고 예전 교회로 계속 출석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 저를 인도하셨답니다. 저곳 보이냐 아들아?
2: 꼭 교도소처럼 생겼네요.
1: 그런 곳이다. 맥시 소년 교정학교란다. 내가 15살 때 저곳에서 1년 동안 살았어. 그때 난 날 올바로 붙잡아줄 아버지가 필요했다.
2: 네. 저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해요.
1: 감옥은 해답이 되지 않아. 예수님만이 해답이야. 하지만 우린 때로는 그분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밀어내곤 하지.
2: 저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너무 가엽네요.
1: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교정선교를 하고 있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저곳에 가서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를 원하신단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2: 아버지는 지금도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 버스 사역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1: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맹독성 독화살 개구리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제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 많은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초코 인디안들은 아름다운 독화살 개구리 가죽으로부터 나오는 독을 사용해서 독화살을 만듭니다. 이 개구리의 밝은 오렌지와 짙은 파란색 피부는 천적들에게 내가 피부에 독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가만히 놔두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맹독성일지라도 이 독화살 개구리는 양서류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암컷은 자신의 짝의 영토 내에 잎사귀더미에 약 12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모들 둘 다가 이 알들을 지키는데 올챙이가 될 때까지 촉촉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런 다음 암컷은 각각의 올챙이가 자신의 등에 기어오르게 한 다음 한 번에 한 마리씩 정글숲의 큰 잎사귀 사이에 만들어진 자기만의 조그마한 물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어미 개구리는 각각의 올챙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미성숙한 알들을 낳아 이 자라는 어린 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어른 독화살 개구리 자신들이 잔에 대한 보살핌은 자신의 후손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살핌이 프로그램된 본능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프로그래머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우리를 다시 창조자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냥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BN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순수 비영리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오시는 모든 후원금은 방송국 직원의 사례와 또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입하며 지역 방송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곳에 다양한 방법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물질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한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복된 일입니까? 이처럼 저희들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사역을 하며 또 사역의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좀 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BBN 방송을 사용하시는지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소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좋습니다. 기도 제목부터 신앙 간증까지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의 적이다. 따라서 새 시대는 언제나 구시대로부터 범죄시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이시 밀슐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유대인들은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침상에 누운 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불경죄와 독선죄로 고발했습니다. 또 매국노 취급을 당하던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부도덕한 죄인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유대주의 사상으로는 예수님의 생명운동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씀까지도 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거듭난 새 부대로 새 술, 즉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낡은 생각들은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담을 수 있는 새 옷으로 갈아입는 비벤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이!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천국으로 가는 불마차. 제가 얼마 전에 말한 엘리야를 찾는 일에 대해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갑자기 없어져서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은 엘리야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6: 네, 알고 있습니다.
5: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한데요.
6: 저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그가 겉옷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간청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저희와 함께 지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 그게 정말이에요?
6: 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불렀지만 곧 불마차와 엘리야는 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놀라운 방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5: 그래서 아무도 엘리야를 볼 수 없었던 거군요. 고맙습니다, 엘리사.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는 건강한 심장과 건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심장은 아주 놀라운 장기죠. 크기는 주먹만 한데요. 이 펌프가 무게는 약 한 200에서 400g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그런데 이 심장은 매일 약 한 10만 번 박동을 한대요. 그리고는 약 7,500리터의 피를 내뿜고요. 길이가 약 96,000km나 되는 우리 몸 안의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뿜어낸답니다. 놀랍죠? 이런 중요한 임무와 과중한 업무를 생각해보면 왜 심장의 건강이 몸 전체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심장의 상태가 건강의 질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대의학은 언제나 건강한 습관을 추구할 것을 장려하고 있죠. 의학이 우리 몸의 심장에 대해서 권위 있는 진단을 내린다면 더 큰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류의 심장, 곧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정신적, 감정적, 영적, 도덕적 중심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마음은 우리 몸에서 삶의 중앙 처리장치인 만큼 잘 지켜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말할 것을 도와주고 우리의 눈이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의 발이 가야 할 것을 평탄하게 해줍니다. 연령이나 삶의 단계에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면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고 우리의 인간관계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과 습관들은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다면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또 기도를 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진리를 감추어 주셔서 주님께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조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시험 같은 것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심판이라는 단어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 가지 시험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쓰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것들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반드시 있을 질문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될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지 않았습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누적 환자 숫자가 1,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은 지난 주간에 460만 명을 넘어섰고 캘리포니아에만 50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강한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contagion이라고 그러죠. 혹은 형용사형으로 contagious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간다는 뜻이죠. spread one person to another. 이와 같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번져가는 이 전염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질병에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웃음도 전염이 됩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등달아 웃는 경우가 많습니다. 울음도 전염이 되죠. 유튜브에서 사역하시는 교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십니다. 영아실에서 한 아기가 울면 모든 애들이 다 따라서 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연습곡을 보시다가 한 명이 찔끔찔끔 우시면 다 울기 시작하죠. 한참 울다가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울고 있느냐고. 그러면 되게 몰라요 왜 우는지.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 전염이 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인 테드라고 하는 강연 프로그램이 있죠. Technology, Entertainment and Design.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입니다. 그 자리에 니콜라스 크리스타 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강연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의사입니다. 동시에 UPenn에서 사회학으로 PhD를 받은 사회학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 교수인 제임스 파울러 교수와 함께 1983년부터 2001년까지 병원 환자 5,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 연결망이, 즉 소셜 네트워크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사람과 같이 있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분에 의하면은 가족이나 친구가 행복한 사람은 행복지수가 15.3%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혀 만난 적이 없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해도 환자 행복지수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먼 친구의 행복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까지 전이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 반경 1.5km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할 확률이 25%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누굴 만나든 웃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뭐 밝은 표정 짓기보다는 스마일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들어가실 때도 웬만한 일이 아니면 얼굴을 활짝 펴고 밝게 웃으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단편 소설 작가인 브렛 하트라고 하는 분이 쓴 수기가 있는데요. 그분의 수기에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 러시가 일어났을 때 금광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시기가 있죠. 그때 많은 남자들이 금광을 찾겠다고 캘리포니아로 몰려왔습니다. 그것이 시작된 해가 1849년이었기 때문에 그때 온 사람들을 우리가 49ers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샌프란시스코 풋볼팀 이름이 뭐예요? 49ers죠. 캘리포니아에 사는 금광을 찾아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금광에 모여든 광부들은 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부들의 탄광촌에는 거의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주먹질하고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총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터프하게 와일드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탄광촌 안에 어느 날 한 아기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밝고 평화롭게 웃는 예쁜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낳은 산모가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던 광부들이 자신들의 아기를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시간표를 짜서 돌아가면서 아기를 돌보고 우유를 먹이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몇 개월을 하는 동안에 생각지 않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광부들의 언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고함 소리가 적어지고 말씨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술과 싸움이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황금을 위해 경쟁하던 그들이 협력을 도모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와 같은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한아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가지고 있는 천진난만한 웃음과 평안이 매일 아기를 컨택트하는 그들에게 전염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도 전염이 되고 감사도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울해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또한 전염이 되어서 우리 아내를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면 신앙 공동체 전체가 어둡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밝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밝게 만드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기뻐하게 되면 그 영향이 가정도 기쁨으로 만들게 되고 공동체도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쁨을 품고 살아야 되고 기쁨을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을 품고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의 기쁨이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었단가를 오늘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웃음을 이 기쁨을 시작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디도라고 밝히고 있죠. 이 디도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3절 말씀 잠깐 보시면 이와 같이 편지를 전달한 것이 가져온 축복이 어떠한지를 13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고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눈물의 편지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된 고린도 교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온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었대요. 그런데 이것 위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디도가 받은 기쁨이 우리를 더욱 기쁘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을 말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연쇄적으로 전파되어 간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디도가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디도가 기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를 선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디도가 안심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너희들 때문에 그의 영이 새롭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His spirit has been refreshed. Refreshed. 이것은 생기를 얻고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선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보낸 편지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전체와 바울 전체가 기쁨을 누리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기쁨의 연쇄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가 고린도 성도로 하여금 디도를 영접하게 했고 디도를 영접한 그 사실이 디도를 기쁘게 했고 디도가 기뻐한 그 사실이 바울을 기쁘게 했고 그 결과 온 교회와 바울의 일행 전체가 기쁨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축복의 연쇄반응, 기쁨의 연쇄반응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쁨은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변에 전파가 되고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원천이 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영향을 받도록 또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고통과 아픔이 악순환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불의를 낳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과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아픔이 악순환되는 이 시기에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기쁨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축복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사명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우리 때문에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고 전파되어지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주신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과 기쁨이 우리를 통해 나누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축복된 동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지 이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선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는데요, 왜 쓰게 되느냐,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즉 대적자들 보라고 보낸 편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여기서 불의를 당한 자는 거짓 교사에게 넘어간 사람들, 그래서 반대편에 합류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래요. 그럼 왜 이 편지를 썼느냐?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정령하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성도 스스로가 다시 진실된 마음을 갖고 예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얼마나 바울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랬던 바람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역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동기를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당한 수모에 대한 분풀이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고린도 성도들이 바른 모습으로 돌아와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최대 관심사였고 이와 같이 이해관계가 걸리지 아니한 순수한 동기를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마음의 동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축복하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를 통해 진정한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의 경우 상대를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든가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어뷰저하게 된다면 축복의 통로는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기고 순전한 마음으로 상대를 축복하게 되면 사실 결과적으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ABC 뉴스에서 5년 전에 이런 스토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뉴저지에 근무하는 소방관 두 명이 밤새 불 끄는 작업을 하고 새벽 5시 반경에 한 식당에 들어왔어요. 피곤하고 지치고 시장한 가운데에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트리스에게 큰 컵에 가득 찬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The biggest cup of coffee. 가장 큰 잔의 커피를 담으십시오. 그리고 식사를 주문했는데 그 식사가 24시간 만에 먹는 첫 식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웨이트리스의 마음이 찡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24시간 동안 이 타운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밥도 먹지 못한 채 일을 하다니. 그래서 식사가 끝났을 때 이 웨이트리스의 이름이 리즈인데요, 이 리즈는 식탁이 끝난 후에 식탁 위에 청구서 체크를 갖다 놓는 대신에 그 체크 뒤에 이런 메모를 적어서 주었어요. 그 메모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Your breakfast is on me today.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당신의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모습, 이런 내용이었어요. 작은 것이긴 하지만 지쳐있던 소방관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됐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한 자매가 프리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으니까. 근데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무조건적인 친절을 받은 소방관들이 그 메모를 사진으로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화면을 보시면 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If Liz happens to be your waitress, big tip. 만일 리즈가 웨이트리스입니다. 당신을 서브를 할 경우가 생긴다면 팁을 많이 놓아주십시오.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요, 뭐 엄청난 반응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누구냐, 자기도 그녀에게 빅팁을 주고 싶다, 혹시 결혼은 했느냐, 뭐 여러 가지 많은 반응들이 쇄도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전신마비로 누워 계시는데 낮에는 아버지를 간호하고 밤에는 식당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휠체어 구입을 위해서 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인 그해 12월 30일까지 17,000불을 모금할 계획이었는데 하루 만에 5,300불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은 pay it forward라고 부릅니다. pay it forward. 앞쪽으로 은혜를 갚는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달된 그 축복이 다시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는,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질 자가 어디 있겠어? 빵을 던지면 떠내려가면 끝인데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같이 보입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떡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래요.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 찾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먹지 못하지만 이 떡을 던지게 되면 누군가, 강 밑에 있는 누군가가 그 떡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가 먹지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이 떡을 먹고 살아난다면 이건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축복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그냥 떡을 강물에 던지듯이 베풀고 베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 축복이 나에게 되돌아와서 나를 부유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올림까지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아무런 사심 없이 바른 동기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나누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기쁨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쁨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은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당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축복과 기쁨을 전파하는 것은 앉아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여기 합당한 헌신을 할 때에 기쁨의 물꼬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디도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를 방문한 결과 확인된 사실 하나가 14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아마도 바울이 평소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을 좀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교회 아니야.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야.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야. 지금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와 같은 자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디도가 직접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았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한 것이 참되게 되었다. 이 말의 뜻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자랑한 모든 자랑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그런데죠. It's proven to be true.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들의 마음이 다 풀려지게 되고 불신과 오해의 담이 다 허물어지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해가 있고 막힌 담이 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거기까지 직접 간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만 디도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디도는 영어로 타이러스라고 해서 타이러스, 헬라 말로는 티토스입니다. 그래서 디도라고 우리말식이 더 맞죠.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안디옥 출신이 아닌가 짐작을 합니다. 안디옥 출신. 디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를 믿음을 따라 내 참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아마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그의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하면은 이방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 AD 50년에 우리 기독교 사상 최초의 공회가 예루살렘에서 모였죠.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왔을 때에 한 가지 빅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방인들이 크리스천이 되는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 그들이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루살렘에 공회가 모이게 됐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 공회에 참석을 했는데 성경 기록에 하면은 디도가 함께 참석했어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이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제부 초창기부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서 가장 파플라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바울은 디모데를 더 편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두 통이나 돼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그러나 디도에게 보낸 것은 짧은 한 통의 편지밖에 없습니다. 또는 나중에 이 바울이 자기 후임자를 세울 때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겼어요.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역의 중심 센터이고 아시아 교회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지에 디모데를 맡긴 것입니다. 그랬는데 디도에게는 어디를 맡겼나요? 그레데 교회를 맡겼어요. 이 그레데 교회는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인데요. 지중해 안에 있는 섬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곳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와일드한 사람들이 꽉 차있는 지역. 그러므로 험악한 목회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리해보게 되면 유명세로 따지자면 디모데보다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한 것은 디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에 디모데는 해결을 못했어요. 고린도서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고린도에 보냈죠. 근데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디도를 보냈더니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교회 문제가 풀린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도는 비록 유명한 사람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문제를 풀어내는 해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함이나 자랑하고 뭘 좀 하면 상승이나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로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디도 같은 인물이에요. 솔직히 디도가 눈물의 편지 혹은 주는 책망의 편지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것을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만은 결코 쉬운 태스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바울이 아픔의 방문을 하고 돌아온 직후였기 때문에 쉽게 표현하면 적대감이 팽배해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을 면전에서 쫓아낸 그 사람들이 디도를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아마 더 심한 수모를 주고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는 단신으로 적진에 뛰어들어갔고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세우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헌신으로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간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된 헌신은 막힌 담을 허물고 축복과 기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올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참 많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헌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하 23장에 나오는 다윗의 새 용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그의

가 점령한 그 지역에 어떻게 우물물을 깃기 위해 뛰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더구나 아둘람굴에서 베들레헴까지는 40km가 넘는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100리가 넘는 길이에요. 그 먼 길을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에 있는 물을 뚫으라고 하는 이 요구, 이게 합리적인 요구일까요? 여러분이나 제가 만약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질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꼭 가야 되느냐고, 합리적이냐고 많이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내 성경을 보십시오. 이 세 용사는 어떤 질문도 던지지 않았어요.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목말라 한다고 하니까 두 말 없이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적진을 뚫고 지나가서 우물물을 길러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우물물을 받아든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어드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물은 목숨을 걸고 갔던 그 사람들의 피라는 고백을 했어요. 여기서 단순히 물에 대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죽으니 목말라 할 때에 그 마음을 시원케 드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가장 아름다운 헌신으로 생각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그 물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어려운가 저에게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목말라 하실 때 그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는 헌신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따집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하나요? 나의 안위와 평안을 얼마나 많이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로 할 때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곳에 기쁨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고 복음의 강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참된 의미에서 기쁨을 전파하고 복음의 축복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순수해야 돼요. 어떤 히든 어젠다나 개인적인 이익관계가 개입되면 안 돼요. 순수한 동기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합당한 헌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정말 축복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통해 맺게 될 건강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건강한 열매. 우리가 기쁨을 전파하고 축복을 전파하게 되면 반드시 맺혀지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확실해야지 우리 삶의 방향이 바로 된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디도를 통해 맺혀진 열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에 사실은 두 가지 열매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고린도 성도들이 맺었던 열매죠. 그것은 디도를 영접하고 순종한 열매입니다. 사실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들이 그걸 다 내려놓고 reconciliation, 완전한 화목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디도를 영접한 것, 잘 받아들인 것,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맺었던 열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 열매는 바울이 얻게 된 열매입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범사에 그들을 신뢰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어졌던 모든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신뢰할 동력자 교회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에요. 분열과 투쟁을 연삼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동력자 교회가 되었다. 이건 바울이 얻게 된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성도 자체들이 보여주었던 순종의 열매와 고린도 교회를 통해 복음적 사명을 이루는 데 큰 동력자를 맞이하게 된 사도 바울의 열매, 이 두 가지 열매가 사실은 디도가 헌신했던 이 헌신을 통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디도나 바울 때문만에만 일어난 것일까요? 물론 디도가 했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용기 있는 헌신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갖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그 편지 한 통을 받자마자 지금까지 모든 문제가 눈두덩이 다 사라지고 디도를 억셉트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I don't think so. 여기는 뭔가 다른 팩트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평소에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0: 교회 아닙니까? 18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많은 교제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 정도로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로 한순간도 그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더구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았을 리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한 내용이 로마서 1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은 너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멈추지 않았고 계속한 사실을 기록합니다. 심지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방문해 본 적도 없는 교회인데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본인이 복음을 전거해야 되고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라면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한 바울이 본인이 그렇게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가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는데 그냥 두었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틀림없이 날마다 눈물로 메어 달렸을 거예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기도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디도가 가자마자 문제가 풀린 거예요.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책망의 편지를 받고도 반항하지 않고 회개하며 가슴을 치게 한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디도 한 사람의 방문으로 모든 문제가 눈녹듯이 사라지고 화해장이 펼쳐지게 된 것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과 디도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된 것 이 성령께서 만드신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쁨을 창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성을 가진 존재이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기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진짜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다기보다 성령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기쁨이 사라지고 근심이 꽉 차 있다면은 성령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만지시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다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컨플릭 가운데 있고 갈등이나 아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의 운행하심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가득 차 운행하게 되면 어떤 교회든지 하나가 될 수 있고 새로운 회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웃음을 잃고 사는 시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다들 기진맥진한 가운데 사는 시대가 이 시대인데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 속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고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기쁨을 나누어주고 축복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꼭 좋다고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힘들지만 진짜 감사하고 찬송하다 보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을 나갔다가 그 공항에서 책을 한 권 샀는데요. 책 제목이 약이 되는 말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샀습니다. 명성교회 집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남해의 어떤 한 마을은 이 싸움을 할 때 주먹이나 몸으로 싸우지 않고 노래로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그 마을의 전통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상대에 대해서 막 싸우려고 할 경우에는 손을 서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노래를 부르면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또 노래를 부르는 뭐가 나쁜데요 그러고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또 노래를 부르면 또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서로 노래를 주고받는 동안에 한두 사람 마을 사람들이 모여기 시작하고 그들도 같이 그 노래에 조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처음 가졌던 마음의 분노는 간 곳이 없고 함께 춤추며 노래하고 화해를 이루게 된다. 참으로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로운 전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다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찬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고통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성령 안에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족쇄와도 성령 안에서 예배자가 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샘물을 부어주시고 이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나누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상했습니까? 성령님께 나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사야 61장에 약속된 것처럼 죄가 변하여 화안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기름이 되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고 기쁨을 통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상실했던 모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죄를 뒤집어선 고통의 심령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기쁨이 나의 온 심령을 가득 채우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 우리 가정을 기쁜 터전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축복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빛을 전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진이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잃어버린 기쁨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비전도 회복하고 복음의 파워도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가 예배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민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 타운이 살아나게 하시고 미국 전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인간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한자 문화권에서는 동양 사람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복이란 글자를 가장 즐겨 사용합니다. 베개에도, 이부자리에도, 숟가락에도, 밥그릇에도, 심지어 옛날 집에는 대문이나 문설주에도 온통 복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이나 종교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온갖 허망한 세상 방법으로 복을 구하고 또 복을 추구하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알아야 합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실 물질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로 지금 방문하셔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권순옥 강사의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속으로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3: 제자로 부르시면 스페셜 콜링이 아니고 제네랄 콜링입니다. 제네랄 콜링. 그리고 그러면은 스페셜 콜링은 뭔가?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을 받나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스페셜 콜링 안 받나요? 받아요? 안 받아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제가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이게 그 디사이플, 제자 사부님한테 배우잖아요, 그죠? 제자 그래서 넣었는데 제네랄 콜링을 받은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스페셜 콜링을 받느냐? 왼쪽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자, 오른쪽 이게 바로 스페셜 콜링이에요. 예, 제네랄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각자가 스페셜하게 각자 각자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콜링을 받는 것, 그것이 스페셜 콜링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로 부름받았고요, 그죠? 그리고 그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구체적인 직업이나 사역으로 부름을 받은 것, 그게 바로 스페셜 콜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자로 콜링을 받은 거고요, 제자가 된 거고요. 물론 제자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지만 제자로 콜링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페셜한 콜링도 받았어요. 왜? 다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살고 있잖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심지어는 백수도 스페셜 콜링, 백수로서의 스페셜 콜링, 굉장히 중요한 콜링인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든 그 자기한테 맡겨진 백수라는 임무를 감당해야 됩니까? 원래 그 백수가 과로사 한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제네럴 콜링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제 저기 보냄을 받거나 선교사로 나가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각자가 그런 일을 해내는 거죠. 뭘 통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난 스페셜 콜링을 받았다고 하니까 나는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목사님 돼야지, 그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때려치고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사를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게 바로 보내심을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가 있는 곳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자기 하는 일을 열심히 안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쟤는 교회 다니는데 사는 건 개떡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바로 스페셜 콜링을 받는 걸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직접 복음을 안 전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삶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 쟤는 뭔가 틀리다 했더니 크리스찬이야,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즘 한국의 현실이 별로 안 그렇죠, 그죠? 뭐 개독교란 말도 있고. 왜냐면은 스페셜 콜링을 다들 감당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또 마지막으로 미셔널 소그룹의 특징인데 이거 좀 잘 보세요. 여기서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보셔야 돼요. 선교하는 소그룹이 있고요, 선교적인 소그룹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미셔널 소그룹, 미셔널 처치, 미션, 선교적인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왼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 미셔널한 선교적인 소그룹이 되려면 아 우리 어디 뭐 선교의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름마다 단기 선교를 나가자, 노방전도를 나가자, 뭐 이런 간혹가다가 하는 액티비티, 선교의 액티비티를 통해서 나는 우리는 선교 하는 소그룹이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doing 미션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그리고 이번 그 코스타의 전체적인 theme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doing 미션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미셔널한 삶을 살아라. being 미셔널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실 잘 못하잖아요. 삶 속에서. 못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doing 미션을 간혹 가다 하면서, 나는 그래도 뭘 하고 있어라는 어떤 자기 자신의 위안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justify 시키고요.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그거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것보다 낫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저희 아이들이 매년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요. 그 오케스트라를 하는 그 단기 선교 하는데, 미션 출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가는데, 갔다 오면은 아이들이 좀 달라질까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부모 마음은. 좀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애들도 보고, 또 가서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뭔가 바뀌지 않을까. 근데 나중에 집에 오면은 그 전이나 후나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고, 1년 내내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교회 억지로 가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여름 되면 또 선교 가겠다 그래요. 과연 그게 미셔널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우리 청년부에, 청년들 중에. 물론 제가 단기 선교 가는 걸 나쁘다고 이야기한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단기 선교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단기 선교 갔다 와서 난 할 바를 다 했다 그러고 1년을 자기 공부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런 거를 소홀히 하면서 나는 저기 단기 선교 가니까 하나님 일을 했으니까 이런 거 조금 못해도 하나님 받으실 거야. 하나님 일을 하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바로 being missional. 중요한 겁니다. 그죠? 바보 미소가 뭐였냐면 바깥으로 보내받은 미셔널 소그룹이었죠. 그죠? 바보 미소. 줄여서 이야기할게요. 바보 미소를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 적용하냐면은, 자, 보세요. 우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교회 새신자들이 안 와.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안 들어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까? 가장 쉬운 방법이, 그럼 밖에 나가서 데리고 들어와.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노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한 어떤 그, 성교적인 소그룹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죠? 너희 그럼 소그룹이 나가서 밖에서 이렇게 좀 모임을 하면서 사람들이 오면 걔네들 데리고 들어와. 이런 식으로 바보 미소를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 도구로. 교회의 멤버십을 늘리기 위해서 소그룹을 보내서 멤버십을 데리고 들어오게끔 하는 수단으로 여긴다. 사람들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죠. 그죠?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바보 미소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죠? 뭐냐면은 그 진정한 의미의 바보 미소는 그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미셔널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임, 바보 미소 자체가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임 자체가. 물론 그 모임 자체에 나와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하면서 미셔널한 어떤 스몰 그룹이 되잖아요. 안 믿던 사람 나오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교회로 들어와요. 나중에 교회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죠? 나중에 믿음이 생긴다면 교회를 들어와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고 끌고 들어오지는 말라는 이야기죠.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말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보 미소를 지리적인 바깥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으로 보낸받은 그러면 당장 생각나는 게 우리 소그룹에서 선교 여행을 가자. 뭐 도시 선교 우리 다 같이 가서 이번 여름 섬기자. 물론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죠.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낫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의 삶이 매주 모이는 모임이 미셔널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일회성 혹은 간헐적인 단기 선교 노방 전도 같은 것은 뭐가 문제냐면 좋긴 좋아요. 그렇게라도 하는 어떤 그 enthusiasm 뭐라 그러죠? 그 열정이 있으면 되게 좋은 건데 문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지속적인 관계를 빌드업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조장 코스타 할 때 그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조장 코스타 그 제가 그 문제를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이제 2주 동안 코스타 오기 전에 조장님들은 인터넷으로 말씀 묵상 훈련을 막 받거든요. 매일 그 숫자 올려야 돼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셨죠, 그죠? 하신 분들 막 하려는데 거기 어떤 조장님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선교는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뭐든지 하면서 그게 선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되니까 갔다 오려고 자꾸 그러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또 언젠가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또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 가서 또 사는 거예요. 그죠? 가서 성경하고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던 것처럼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타지 선교가 그런 게 선교가 되는 것이죠. 다보미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 교회 세팅에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소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미 있는데 교회 안에서만 모이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힘들다 그랬죠. 모임 장소를 바깥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파네라에서 모이든지. 아 이거 지금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특정 레스토랑을.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거는 강의실 빌려서 하면은 친구들 지금 안 믿는 친구들 나오라고 하면은 성경 공부하니까 나오라고 하면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교회 아니야 라고. 교회가 아니고 여기 우리 공부하는 모임에 나와. 모임. 사실은 이게 교회인데. 그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모임에 나와 그러면은 나오거든요. 나와서 말씀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믿게끔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불신자를 초청하고요. 초청하려면 무조건 모르는 사람 가서 너 우리 모임에 나와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일상에서 관계가 디벨롭이 돼야 돼요. 그죠? 안 믿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내가 미셔널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우리 모임에 나와볼래?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의 기도를 통한 영적 내공을 쌓아야 돼요. 내가 미셔널한 삶을 살려면 그죠? 살려면 내공이 쌓아야 되거든요. 그 영적 내공을 쌓기 위해서 가장 기본은 말씀 묵상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우리 소그룹 전체가 밖으로 나가서 그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면서 소그룹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믿지 않은 소그룹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제 그 밤에 그 설교하신 목사님이 속한 축구 동아리. 아 거긴 참 목사님들만 한다 그랬죠. 아니에요. 말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은 혹시 여기 본인이 어떤 소그룹에 속해 있는데 그게 꼭 그 교회 아니나 그 어떤 믿는 사람들의 동아리가 아닌 경우 있어요? 자신이 속한 어떤 소그룹 무슨 모임 같은 것들 없어요? 그치, 과 동아리, 그죠? 과 동아리, 뭐, 이렇게, 한인 학생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과 동아리나, 아니면은 뭐, 그, 과의 어떤 그런, 뭐, 취미 모임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모임들이 이미 있다는 이야기죠. 이미 있으면, 그 모임에 내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미셔널한 삶을 살 때, 그 사람들이, 쟤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궁금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미 속해 있는 어떤 그런 스몰 그룹들이 있어요. 과 동아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조기 축구회일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제 모델 에어플레인 날리는 그런 취미 어떤 그런 모임일 수 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너무 열심히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sacrifice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은 나중에, 나에게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컨택 포인트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중요한 거는 그런 컨택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런 모임에 나가서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 깨달은 것들 이런 것을 거기 가서 내가 삶을 통해서 그 어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미셔널한 소그룹이라는 이야기죠. 미셔널 라이프를 사는 것이고요. 그게 중요한데 우리는 너무 교회 안에서만 뭐를 해요. 그죠? 너무 교회 안에서만.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번 그 세미나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꼭 속으로 전체가 안 나와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좀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교회를 다니면은 그 안에서 뭔가를 교회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거를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걸 여러분 좀 생각을 좀 깊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성교적 성교공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40분,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이제 10분 정도 저걸 했으면 좋겠는데 뭐냐면은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서 성교적인 소그룹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처럼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적 소그룹 안에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찬성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찬성? 반대. 여기도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이 왼쪽에 있는 찬성을 알아보는 사람이 제 나름대로 조크였는데 이게 있는 곳에 가면 통하거든요. 여기가 예. 예. 그 소그룹에서 성경 공부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목사님께 받아야지. 신학 공부를 하신, 정식으로 하신 목사님께 받아야지. 평신도가 어떻게, 뭐, 소그룹 리더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능력이 될까? 뭐, 인도 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공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인도한다는 게.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 뭐죠? 조별로 아침에 큐티 모임 하잖아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더 오랜 시간 동안 그걸 가지고 하면은. 뭐 조장님들이 좀 더 알든가요? 아니죠.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 그 제재 코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조장님들한테 가르치고 들지 마라. 그런 거죠. 불신자, 초신자에 대한 배려 때문에 성공을 하면 안 된다. 라는 분도 계세요. 왜냐면은, 불신자, 초신자들은 성공을 하면은 자기들 잘 모르고, 딱딱하고 뭐 그러니까 약간 쪼뼛쪼뼛 하면서 이제 안 나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소그룹에서는 그러면 성공을 하지 말고, 교제와 나눔 위주로 하자, 교제. 그래서 우리 좀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해주자. 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좀 재밌게 뭔가 활동, 액티비티도 하고, 뭐 볼링도 치러 가고, 또 이렇게 바베큐 공원 가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고기도 구워 먹으면은 사람들이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소그룹보다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소그룹들이 훨씬 더 재밌어요. 그죠? 거기 훨씬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승부를 걸려면은 우리가 좀 재밌게 해서 안 믿는 사람을 오게 하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을. 그들이 얼마나 재밌는 걸 막 많이 하는데요. 우리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증검 승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돼요. 그게 교회 소그룹이 다른 점이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삶이 변화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예수님을 주로 신하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크리스찬 소그룹, 교회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분들 들어와서 근데 거기 근데 뭐 이렇게 재미있게 그러면 저희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공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물론 성공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어려운 거 있죠. 요한계시록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쉽게 쉬운 것부터 복음서부터 보고 또 질문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Bible study with seekers. Seekers란 말 아시죠? 구도자.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불초함성이라고 이제 불신자와 초신자와 함께하는 성공부라고 줄여봤어요. 편의를 위해서.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의 관심과 질문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그죠? 우리는 성공부 준비를 할 때 내가 궁금한 거를 질문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던져요. 내게 답이 뭐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궁금한 것만 성경에 12지파가 너 어디 어딘지 아니? 뭐 이런 거 12지파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물어본다니까요. 잘못된 거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은 어떤 인도에 그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분이 좀 열정이 뛰어나셔가지고 플래카드에다가 이제 Jesus is the answer 그리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동네에 있는 인도 사람이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옆에 이렇게 오더니 물어보더래요. Sorry 그랬더니 What was the question?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Jesus is the answer 그랬는데 question이 뭔지를 모르는 question이 그죠? 문제가 뭔지를 듣고 Jesus가 answer라 얘기했는데 그냥 그들의 질문이 뭔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때문에 스트러글을 하고 있고 무슨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무조건 Jesus is the answer, answer, answer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그 질문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 질문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마음 놓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려면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있잖아요. 복음. 그러면 복음이 차차차차 이렇게 외워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1, 2, 3, 4 순서로 탁탁 하면서 너 믿을래 말래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을 강요하는 게 사실은 도움이 과연 될까 이런 것이죠.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불쌍하고 한심하고 답답한 시선. 아유 나는 진리를 아는, 나는 믿는데 너는 그게 안 믿어지니? 하면서 막 답답해하는 거. 이번에 코스에서 조언 중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절대 이렇게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불쌍하다고 전혀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난 이 소그룹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고 가버리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호기심을 자극하라. 그 사람들이 궁금하게 예수님이 누구지? 성경에 뭐가 써있지? 궁금하게 만드는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라는 이야기죠. 그냥 관심을 가지고 사타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여기 나온 어떤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뭐 스피리추얼한 이슈가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뭐 주소 들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다 알고 나서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고 접근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저 강의 안에 보시면은 강의 안에 갖고 안 했죠? 이번에 프린트를 안 했죠? 강의 안에 보시면은 제가 그 저 참고 도서를 한 5권 해놨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은 Secret Small Group이라는 책입니다. 게리 푸리라는 사람이 쓴 건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게 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과정을 5단계로 나눴어요. 그 사람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이덴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사람들한테 네가 믿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섯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덴티피케이션. 그 시커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아이덴티파이 하시게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너 왜 신이 없 그러니까 너는 신이 있다고 믿니 없다고 믿니를 물어본다는 이야기죠. 밑에 보면은 하나님 신 절대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후 세계를 믿느냐 안 믿느냐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 페이즈 1에서 1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본인이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어떤 스피리추얼한 저니의 스타팅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그 신의 존재, 삶의 의미, 죽음, 내세 등의 영적 이슈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왜 신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클라리피케이션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죠? 하나님 신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네가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세계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너 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죽은다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결국은 불교나 이슬람교나 무슨 교나 다 똑같은 신 아니냐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거죠. 근거를 제시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동등한 입장에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죠?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꾸겨 넣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3단계가 exploration인데 뭐냐면은 그들이 믿는 바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근거를 제시하려면 그 사람들이

0: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 나는 이걸 믿어. 그럼 나한테 물어보고, 넌 그걸 왜 믿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 스피커가 이제 양쪽 자기가 믿었던 거하고 새로 들은 거를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그죠? 평가를 하는 거죠.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장식하고 거주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은 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몸이 없다면 먹을 일도, 입을 필요도, 계절을 따라 집안을 돌볼 필요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평생을 대부분 몸을 돌보기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 말은 몸이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몸보다 더 소중한 영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우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적 생명을 잘 돌보기 위해서 당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몸만큼이나 더욱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나 성당 같은 곳은 말할 필요가 없고 사람들의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나 팔찌에서도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반지 같은 것에 십자가를 새겨 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한국의 홍대 앞에 가게 되면 십자가 타투를 해주는 문신을 새겨주는 전문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손목에 십자가 문신을 하기도 하고 목에 십자가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심지어 겨드랑이에 십자가 타투를 만들어서 그렇게 다니는 젊은이가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미국의 덴버에 있는 한 보석상에 여자 손님 한 분이 들어와서 주문을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에 십자가를 달고 싶으니까 금으로 된 십자가 한 개만 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때 보석상 주인이 되물었어요. Do you want a plain one? 아주 편편한 그런 심플한 십자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작은 남자가 매달려 있는 것으로 해드릴까요?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작은 남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으로 표현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참된 십자가가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장식품입니다. 그들 몸에 문신이나 데코레이션 같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생명임을 소개합니다. 십자가의 말로 참된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참된 구원의 길이 있고 그 십자가 속에 하나님 사랑의 진액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진실로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할 때에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진지하게 물어야 될 질문이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는 달고 다니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십자가 때문에 변화되어지고 십자가의 변화의 능력을 전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의 삶인지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바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주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십자가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에 보시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소위 말해서 성경학자들이 부르는 crucifixion proper, 정말 십자가 사건 그 자체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십자가 처형법은 로마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 때문에 처음 소개된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인 페르시아 시대부터 십자가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땅을 신성한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죄인의 발이 땅에 닿으면 땅이 더럽혀진다고 해서 나무에다가 그 시체를 매달아 처형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 손목 뼈 사이에 이 손목의 뼈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습니다. 손목 뼈 사이에 못을 박아야만 이것이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목에 있는 뼈 사이에 못을 박고 그리고 발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저를 안내하시는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경우는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십자가 형태로 묶은 후에 손바닥에 못을 실제로 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은 모든 신경이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못을 박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십자가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면 피가 계속 흐르기 때문에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중이 타일을 누르기 때문에 결국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에서 서서히 서성이 죽어가게 만든 그야말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생각하듯이 십자가는 낭만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모든 피를 쏟고 진액을 쏟고 죽어가야 되는 죽음의 형틀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전쟁 포로들이나 노예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 처형당해 죽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경우는 전승의 야베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처형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수당해서 세상을 떠난 이유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무시무시한 형벌이 십자가인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가 장소에 대한 소개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십자가 처형의 장소는 해골이라는 장소였습니다. 헬라 말로는 크레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 바꾸게 되면 골고다라고 하는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골고다나 스컬, 해골이라는 것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나 찬양 가사를 보게 되면 갈보리라는 명칭이 많이 등장하죠. 이 갈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 말입니다. 아마도 로만 캐톨릭의 영향 때문에 골고다라는 단어보다 갈보리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아람어로 혹은 히브리어로는 골고다가 더 맞습니다. 이 장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고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삭에게 등에 나무를 쥐고 오르게 했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은 이렇게 그 창세기 있으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As one bears cross on the shoulder. 그의 어깨에 십자가를 쥐고 오르듯이 그렇게 올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크리스천 문헌이 아닙니다. 랍비들의 문헌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삭이 나무를 쥐고 올랐던 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대로 그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의 제단은 단순하게 아들 잡는 제단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질 장소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 번제단을 쌓을 때에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 그 번제단을 세웠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아시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약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를 했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번제 제단을 세워야 될 장소를 지목해 줍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기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온역이 멈추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금 600세겔을 주고 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른 안에 타작마당인데 사실 그냥 할 수도 있는 곳이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오른 안이 그냥 서시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이 유명한 선포를 하고 금 600세겔을 지불하고 그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600세겔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남자 한 사람이 10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타작마당 하나를 사는데 이처럼 많은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그때 다윗이 산 땅은 오른 안에 타작마당만이 아니라 그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산 전체를 산 것입니다. 그때 600세겔을 주고 샀던 그 산 전체가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시대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그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하게 하죠. 그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 그 위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고다가 바로 그 모리아산 안에 있는 언덕입니다. 성전에서 과히 멀지 아니한 곳, 그 당시 성 바깥에 있긴 했지만 여전히 모리아산 안에 있는 언덕에 십자가 형틀이 세워지게 되었고 거기서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우연치고는 참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준비를 하시고 다윗을 통해 예비하시고 구입을 하셨다가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삭과 속죄 제사의 본체가 되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아 처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골고다 언덕, 이 십자가 세워졌던 이 산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장소입니다. 더구나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게 되면 바로 이곳에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신 대로 이곳 장소 이름이 해골이지 않습니까? 왜 해골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을까요? 어떤 분은 그 언덕의 모양이 해골 모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시면은 가이드하는 분이 그 장소로 안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가보면 정말 해골같이 생겼어요. 두 눈발이가 이렇게 빠져있고 해골 이빨 같은 것이 보이고 정말 해골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이론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19세기의 영국의 장군이었던 찰스 고돈이 그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장소를 골든 스캘버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곳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나가신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진 암석 절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훨씬 후대의 암석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쉐입이지 이것은 해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유대인들이 그곳을 해골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maybe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해골을 묻은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scar, 해골의 장소라고 부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가 막힌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묻힌 그곳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 남겨놓았던 죄와 사망의 잔해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토말시켜준 장소. 얼마나 위대하고도 얼마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 구속사의 결정적인 장소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참된 구원의 길을 열었던 위대한 처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과 20절 이하를 계속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처형 나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처형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19절 20절 보시면은 빌라도는 그 십자가를 세운 후에 그 위에 패를 만들어서 글자를 쓰게 했습니다. 그 글자의 내용이 19절에 있는 대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 내용의 글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3개 국으로 적게 했습니다. 히브리 말과 라틴 말, 로마 말은 라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 말로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이걸 본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오고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선포하게 됐으니까 그들이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서지 말고 자칭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하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나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아마도 빌라도 자신은 maybe 조롱삼아 이와 같은 글을 적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로컬에서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온 나라 민족 족속 방언으로 전파되어져 가야 할 사건인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개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프라이빗한 사건이 아닙니다. 혹은 로마 시대에 한번 일어났다가 사라진 패싱 이벤트도 아닙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고 이 사건은 온 천하 만국에 공개가 되어서 오는 세대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인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 십자가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개인의 삶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때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바른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든가 장식품의 하나처럼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에 그것을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속에 과연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리하고 정말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반드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세 단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어가 희생이란 단어, sacrifice.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반드시 목격해야 될 단어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이 하면은 그날 그곳에서 몇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나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한 개만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양편에 행악자의 십자가, 강도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야기하는데 어느 십자가를 의미하는지를 확실히 해줘야 돼요. 이 세 개 십자가 중에 어떤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양쪽에 달렸던 두 강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도가 달렸던 십자가를 우리가 편의상 그냥 왼편 강도라고 부릅시다. 성경 자체는 왼편 오른편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으로 왼편은 좀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왼손잡이를 좀 여러분이 경멸하는 그런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왼편 그러면 나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왼편 강도의 십자가는 소위 말하는 불신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거절했던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와 같이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장 39절에 보시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You are the Christ. 정말 예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또한 아주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라. Save us.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도 했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Save us.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요청. 이것만큼 완벽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Maybe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Maybe 예수님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했는지는 모르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방하여 가로되.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리젝트하고 조롱하면서 외친 말에 불과했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해서 신학적인 깊이를 많이 가져도 지식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강도의 이 고백은 불신앙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도의 십자가는 쉽게 표현해서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누가복음 23장 40절 42절까지를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표현에 의하면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경건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즉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참 나는 바보같이 살았군요. 이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I am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행하심과 행적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하면은 이 사람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당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와 같이 이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죄도 자백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세에 대한 신앙의 확신도 가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 순간 이 사람은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두 번째 십자가는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이분의 십자가는 아무리 그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축복이 될지라도 본인이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졌던 어떤 십자가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 중앙에 선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의 죄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본인이 원하셨더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맞아야 할 채찍을 다 맞으셨어요. 아무 잘못이 없지만 받아야 할 수모를 다 겪었었어요.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내려올 수는 있는 십자가였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힘없고 나약한 무능력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안아야 될 그 처참한 고통을 고스란히 하는 채 십자가는 예수님은 죽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죽음을

예, 죽기 직전에 두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한 명은 변호사를 초청하고 또 한 명은 멀리 한국에서 국회의원 한 분을 초청을 해서 자기 침상 곁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양쪽에 세운 가운데서 마지막 돌아가시겠다고 임종을 준비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본인도 예수님처럼 죽고 싶대요. 주님도 돌아가실 때 강도 세우고 돌아가신 것처럼 본인도 분명히 강도를 세우고 죽겠다.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닌 줄 압니다. 나는 의인이 되고 나머지 사람은 다 죄인 만드는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이 죄인이 되셨어요. 본인이 죽을 자가 되셨어요. 본인이 모든 걸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역할.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 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에 나만 잘 되겠다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나만 복받겠다고 살아가는 것은 십자가 정신을 바로 아는 자의 삶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희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는 희생, 사크리파이스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지 십자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주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편 강도를 용서하고 천국에 받아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한편 강도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뭐하고 살아왔어요? 한 것이라고는 악한 짓밖에 없습니다. 약탈하고 사람들 죽이고 탈취하고 정말 죄라는 죄는 다 지어버려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하나님 날아갈 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야, 너 참 뻔뻔하다. 너 어떻게 양심도 없냐. 그렇게 반박을 할 법도 한데 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참으로 누추한데 죄지은 것밖에 없는데 악한 것밖에 없는데 다른 말 한 말씀하지 않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된 시점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 때가 아니라 가장 더럽고 누추하게 사는 죄인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이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 사랑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에 조건 걸고 따지고 계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북가도에서 살아가시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한번 이런 본인이 겪었던 실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한 번은 교회에 계시는데 해질 무렵인데 어떤 누추한 차림을 한 그 미국 사람 하나가 방문을 했습니다. 본인을 소개하기를 Jewish Christian이라고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한 후에 악수를 청했어요. 그 목사님이 악수를 했더니 돈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돈이 없었어요. 지갑을 뒤져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갑을 보여주면서 미안하다, 돈이 없다 그렇게 했더니 그럼 책이라도 끊어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고수를 만나신 것 같아요. 책이라도 끊어달라고.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돈도 줄 수가 없고 책도 줄 수가 없고 미안하다 그랬더니 이 분이 그래도 감사했는지 자기가 그렇게 요청하는데도 내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감사했는지 덥석 허그를 했어요. 그런 축복기도를 하겠다면서 축복기도를 한참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기도가 끝난 후에 보니까 그 사람 목덜미에 딱지가 드득드득 붙어있어요. 골마 터진 자국입니다. 그 딱지가 드득드득 붙은 그걸 가지고 뺨을 대고 흙을 한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 몸에 벌레가 기어가는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그 순간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은

0: 문득인 줄 알면서도 만져주셨는데 나는 실수로 만지고도 이처럼 언짢아하다니 아직 나는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가서는 다를 것 같습니까? 딱지가 없어도 안아주지 않잖아요.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이고 싫은 것은 싫은 것인데 어떻게 싫은 사람을 안아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맨정신으로는 절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셨던, 나같이 더럽고 누추한 죄인을 안아주셨던 이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새겨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고 이와 같은 사랑으로 많은 분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날 위해 희생하셨는가를 보아야 돼요.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나 이걸 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사명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이하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군인들이 취했던 정말 기가 막힌 행동 하나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에게 자색 옷 홍포를 입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홍포는 재판정에서만 입히고 벗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옷을 갈아입힌 후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처형장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옷을 다 벗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네이킷, 벌거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옷은 서로 하나씩 나누어서 갖고 속옷은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을 누가 가져갈까 해서 병사들이 십자가 밑에서 제비뽑기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장면 아닙니까? 한 명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토해가며 처절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작은 이익을 챙기겠다고 그 옷 가져가려고 제비뽑기 하고 있는 인간들, 이게 과연 사람일까요?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인격을 가진 존재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면이 발견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아파하셨지만 주님의 십자가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더 챙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만 복받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주님의 고통은 외면한 채 나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도 동일한 이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돼요.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몫을 나도 함께 지고 주님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바른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러하고 참 십자가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십자가적 삶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번 교회 안에서 크리스천 서클 안에서도 장식품에 불과한 것이 되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소개해드렸던 이야기지만요. 그 1970년대 군사정권 당시 때에 그 김지하 씨가 쓴 유명한 희곡이 있죠. 금관의 예수라고 하는 풍자적인 희곡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대충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큰 교회당 앞에 시멘트로 만든 예수상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푸른 잔디밭에 많은 거지들이 누워 있습니다. 며칠을 먹지 못한 이 거지들, 누군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할까 해서 찾고 있는데 큰 교회당 문이 열리더니 성직자 한 분이 나오시더니 거지들이 누운 것을 보고 재수 없다는 듯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조금 후에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구걸하는 그 거지를 경멸하는 얼굴로 지나쳤습니다. 잠시 후에 경찰이 몽둥이를 들고 오더니 이 거지를 두들겨 패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굶주린 거지들이 거절당하고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하며 쓰러진 상태에서 문득 위를 쳐다보니까 그게 예수님 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 상을 향해서 거지가 욕설을 퍼붓습니다. 홍 당신이 예수면 못하느냐? 가진 자들에게나 구세주지 우리 같은 이들에게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더구나 온몸을 시멘트로 발라놓았으니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당신이 뭘 해줄 것이 있겠느냐? 독서를 퍼붓고 돌아눕는데 외에서든 액체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나 해서 쳐다보았더니 예수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쳐다보니까 그 물 위에 금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그때 거지가 그 예수상으로 올라가서 저 금관을 벗겨다 팔면 몇 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금관을 벗기려고 할 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이 금관은 내가 가져가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금관이 아니라 가시관이었다. 이 화려한 금관과 시멘트가 나를 묶어놓았구나. 나를 풀어다오. 나를 풀어다오. 절규하며 외치는 것으로 희곡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김지아 씨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교회를 고발하는,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를 고발하는 메시지가 들어있었어요. 금관이라고 하는 물질주의로 제도화되어진 이기적인 교회 집단이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을지, 마치 시멘트에 묶여져 있는 교회상처럼, 예수상처럼 가만히 있는 현대교회의 답답한 현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장식같이 달아놓아야 될 십자가가 아닙니다. 시멘트로 만들어 놓고 묶어 놓아야 될 형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돼요. 참 예수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수많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전파되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 철치들이 물질의 금자탑을 자랑하고 잘못된 세상적인 제도화에 속아서 죽은 영혼들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명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 아마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보며 지금도 통곡하며 울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요?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일평생을 걸고 행해야 될 삶의 길인가요? 이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고 이 십자가가 내 전심을 다 쏟아야 될 하나님의 길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올바른 메시지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고 싶으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참조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백만 불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1불보다는 백만 불이 더 크지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세상이 주는 백만 불은 우리의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던 인생에서 소비하는 인생, 낭비하는 삶으로 유혹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1불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또 나누면 나눌수록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점점 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1불의 기적입니다. 저희 BBN 방송은 이러한 기적이 매년 나타나고 있는데요. 100% 청취자 후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BBN 방송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구원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 후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1불이 됩니다. 이 기적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 분은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 직접 참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병이어의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믿음의 길. 성경 강해를 통해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방송해드리고 있는 믿음의 길. 오늘도 말씀에는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입니다.
1: 창세기 1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심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지으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 만물의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무에서 유의 창조라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없는 가운데에서 있게 하신 창조다 이런 뜻이죠. 세상 이치대로 한다면 본래부터 없던 것은 세상 끝날까지 없습니다. 없던 것이 갑자기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없는 것을 없던 것을 있게 하신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이 창조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이 없던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것을 세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무지 안 맞다는 것이죠. 과학과도 안 맞고 우리 상식과도 안 맞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세상과 우주의 모든 것이 본래부터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갑자기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야 이걸 이제 신앙 문제로 연결하기 때문에 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믿자 이런 식이겠지만 사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하거나 또 어떤 증거물을 가지고 믿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건은요 어떤 인간의 이해나 설명을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창조 사건만이 아니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놓고 또 예수님께 이런 일을 해놓고 이걸 너희가 좀 이해를 해라 좀 받아들이라 이런 그 요구를 하나님이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이 모든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설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고 또 예수님 이런 분이고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증거하는 거야 우리가 신자가 해야 될 복음 전파 그런 일이겠지만은 내 말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좀 설명을 잘하려고 하는 거 그건 전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뭐 가령 이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가 제 아무리 뛰어난 말재주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이해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련하다. 멸망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한다 할지라도 그 설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예수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예수가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었다. 그래서 누구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 없는 자가 되어서 구원받는다. 이게 세상의 어떤 그 상식과는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상식이나 원칙은요, 그 상벌 기준은 본인의 행위에 딱 두고 있습니다. 행위를 기준해가지고 상벌을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잘한 것이 있으면은 상을 받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정당한 상식이고, 공평한 것이고, 이걸 정의라 그래요. 그 상벌, 인간 행위를 따라서 상주고 벌 주는 것이 제대로 시행되는 거, 이걸 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자기 악을 짓을 어떤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예수를 믿고 천국 갔다. 이걸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럼 착하게 산 사람이 뭐냐? 늘 그렇게 뭔가 공평치 못한 것처럼 다가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에서 누가복음에만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한편 강도 이야기입니다.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기 전까지 강도는 그냥 행악자예요. 행악자로 불리는 악한 일을 해서 붙들려 사형받는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수가 십자가에 달린 그 상태에서 낙원이 있으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 사형수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악을 행한 행악자였단 말입니다. 한 것이라고는 그냥 예수님께 당신 나라 이 말 나를 기억해달라. 이런 고백을 한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고백 하나로 예수님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을 것이다. 낙원이 있으리라. 이런 선포를 들은 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행악자에 대한 그 말을 바울처럼 막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힘써 열심히 전했던 그런 사람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악을 행했고 나는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그런 낙원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냐. 어떤 그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천국이 뭔가 이걸 아는 신자라면은 예수님 그 말씀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천국은 그런 거니까 받아들이겠지만은 천국을 모르는 사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천국 어디냐 그 말이죠.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계산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우린 일찍 부름 받아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고생했는데 왜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은 저 사람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공평치 못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런 불평, 그 본성, 천국을 모를 때 어떤 본성이 나오냐 그걸 말해주는 것이 포도원 일꾼 비유 있지 않습니까? 일꾼으로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맨 늦게 부름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접, 삭스 지급받는 이걸 가지고 불평을 했죠. 그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능력 위주, 실적 위주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이 땅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일을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간에 동일하게 대우를 해준다면 아마 아무도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안 할 겁니다. 일을 안 해도 뭐 똑같은 월급 받는데 뭐 하겠냐 그 말이죠. 안 할 거예요 아무도. 그러면 세상이 엉망이 되겠죠. 경제가 안 돌아가요. 근데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손해보기 싫으니까 일 안 해도 똑같이 품삯 받는데 왜 일하느냐. 이런 생각 없을 수밖에 없는 건 난 손해 안 보겠다는 것이죠. 그게 인간 죄성이죠. 자기 중심의 죄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것이고 천국과 하나님의 구원 방식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미련하게 보이죠.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십자가를 얘기하면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교회 봉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어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는 미련한 거야. 열심히 한금만큼 상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교회인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죠. 그래야 교회가 잘 되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 그런 계산 속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는 미련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딜 가도 이 십자가, 믿음, 천국, 구원 이 모든 것을 실적을 따라가지고 차등을 두는 늘 그런 천국이 나와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어떤 하나님 공평으로 그렇게들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인간의 죄성 가지고는 절대로 이해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해가지고 납득시키겠다. 이건 큰일이 되지, 큰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설명을 가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인간 지식으로 가능하죠. 인간 머리로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나 또 성경의 다른 사건들을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성경의 말씀 십자가 사건이 창조 사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 야 신기하다 신비하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한 우리의 시각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을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지식 가지고 안 된다면 과연 뭘로 가능하냐?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십자가라는 좁은 길로 가신 예수를 따르고 그 길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 그 백성은요 본래 세상에 없던 사람입니다. 본래 세상에 없던 사람이에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십자가 알지를 못했습니다. 본래 있다 없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십자가의 도를 아는 그런 인간 창조에는 그걸 나중에 까먹은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십자가를 알지 못한 자로 인간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 가운데에 누가 십자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런 인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께 부름받고 제자의 길로 가면서 3년을 따라다니면서 바위를 받았던 이 제자들 십자가에 대해 들었을 때에 알았습니까? 이해를 못했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 틈에서 십자가를 아는 신자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 신자가 있다. 그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없던 것이 있게 된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신자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창조 사건이에요. 결국에 이 말씀으로 인한 창조는요, 천지 창조로 종결된 게 아닙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빛이 있게 하신 것이고, 또 그 빛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이 이제 처음 창조였죠. 그 빛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어둠은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빛과 어둠으로 나중에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요, 이처럼 이 세상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이 땅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겁니다. 이미 딱 나누요. 나누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빛에 속한 인간과 어둠에 속한 인간으로 나누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인간 모두가 어둠이었다. 빛과 어둠 나눴을 때 어둠에 속한 자였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어둠에 속한 자들 가운데에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작정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빛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을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오직 그건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만물을 지으신 것으로 딱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늘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진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대로 지속이 돼요. 이 땅 마지막까지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구분돼가지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날에 어둠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고 빛은 생명으로,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이 성경이 그렇게 이제 진행되어질 걸 우리가 요한계시록까지죠. 그걸 통째로 놓고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 창조 시작 때부터 세상을 이렇게 어둠과 빛으로 나누실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말씀으로만 된다. 그 증거물로 세상 만물을 세우신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 만물을 보면서 없던 것이 있게 되어지는 이것은 말씀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만 된다. 이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부인하게 됩니다. 늘 말씀을 알게 되면 내 능력, 내 힘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 도를 믿고 이 모든 것도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자, 늘 그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바라보는 사람, 새로운 사람, 이것은 어떤 것이 있게든 하나님의 창조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것이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였지 빛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없던 나예요. 그런 내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육체가 새롭게 지어진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없던 믿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그 마음, 그게 없었던 것인데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 그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면은 결국 내 능력이다, 내 의다, 내가 했다, 이런 모든 것이 왕창 무너져버려요. 그게 진짜 그 빛자들에 속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신자됨이라고 합니다. 그 둘째 날에 하신 것도 보면은 남으신 것이었습니다. 궁창을 만들어가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제 나누는 거죠.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이제 칭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히 드러나게 하시죠. 그리고 천하의 물을 이제 모으셔가지고 묻과 땅과 바다로 그렇게 나누신 것이죠. 나누신 것이 하나님의 일로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궁창이라고 하는 건 비어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궁창이 있기 전에 세상은 성경대로 하면은 하늘이란 것이 없이 온통 물로만 가득했던 그런 세상이었던 것 같아요. 물로만 가득 채워졌던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있게 하셔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셔가지고 궁창을 경계로 해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다 이렇게 칭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궁창 아래의 물 어떻게 됩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한 곳으로 딱 모이게 하셔가지고 묻지 드러나게 하시고 묻지를 땅이다 이렇게 하시죠. 그리고 물이 한 곳 모인 것을 받아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그 궁창 위의 물과 아리움을 나누신 것이 계속 이어지죠. 궁창 위의 물이 또 언제 사용이 됩니까? 노아 홍수 때 사용이 되죠. 심판의 용도로 궁창 위의 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물을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신 것은 이미 궁창 위에 물을 가지고 심판의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그 용도로 나누신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다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거로 뭘 드렸습니까? 무지개를 구름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 인간은 안 달라지죠.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홍수 전에 인간과 똑같으니까 여전히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죠. 그런데 하늘의 물이 땅을 덮치지 않고 있는 거, 이건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이 지금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의 사랑이죠. 그걸 증거하는 게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를 통해서 이 노아 시대의 사람과 똑같이 악한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존재하고 있는 건 내 언약 때문이야. 즉 나의 자비 때문이야.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간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존재한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나의 의로움도 나의 행위도 아니고 은혜와 자비가 나를 오늘도 살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인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한 인간이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홍수의 세상은 은혜와 자비를 아는 인간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인간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게 또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었던 그런 사건이죠. 그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을 때 함이 그 노아가 벌거벗은 것을 샘과 야벳에게 알립니다. 샘과 야벳에서 그걸 듣고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걸 보지 않으려고 뒤걸음쳐 들어갔죠. 그리고 옷을 하체를 덮습니다. 옷으로. 노아가 그걸 알고 함을 저주해요. 샘과 야벳은 축복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홍수의 인간은 저주에 속한 자와 축복에 속한 자로 나누어져 버려요. 노아가 왜 함을 저주했냐면은 그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덮어주는 거였습니다. 덮어준 방식인데 함 그걸 드러내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모르는 것이다. 그걸 간주한 것이죠. 샘과 야벳 덮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속성이다. 결국 이 땅에 전 인간은 그처럼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누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빛에 속한 자들이고 은혜를 모르는 자가 어둠에 속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계획이 이미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계속 거기 담겨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인간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떤 인간 만드실 일하시는가 그 하나님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늘 깨달아 알아가고 그 은혜와 붙들린 그런 대로 사는 데에 우리 뜻을 둬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말 성경을 제대로 보는 신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인간을 창조할 뜻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거. 그게 빛에 속한 자다. 근데 은혜와 자비를 아는 건 자기 죄를 아는 것으로 가능하죠. 결국에 이 빛과 어둠은요, 인간의 행위는 전혀 기준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 평가하는 것은 세상 시각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를 보고 인간을 평가하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가, 이걸로만 평가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와 자비를 모른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어둠이고 저주에 속한 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 원칙 때문에 한병강도가 낙원 있게 된 것이죠. 행위를 안 보시는 하나님의 원칙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늘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내 이름 나타내고 싶어하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위에 두고 살아가는 선악과의 본성이 그대로 늘 계속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뭣을 한 곳으로 모이고 이제 뭣을 드러나게 하시고 땅이라 이렇게 이제 하시죠. 11절에 오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하시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결국 땅과 풀과 채소, 열매는 나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보이는 그 풀, 나무, 채소, 모든 땅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지금 그것들과 어느 것 하나도 필요함이 없이 사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몽땅 우리 살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기한 그 땅에 우리가 지금 발부터 살고 있고 하나님이 지은 채소 열매들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내가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준 혜택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혜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혜택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는 새롭게 지휘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로부터만 감사함과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지개를 바라봐도 내가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이런 고백이 살아있는 것이고 내가 땅에 살고 하나님이 지금 만물 덕분에 내가 먹고만 살고 있구나. 내 생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 이렇게 감사함이 나와주는 거. 이것이 바로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신자가 창조되었다는 거. 새롭게 지음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빛의 아들로 살게 되어지면은 감사하지 못할 때 또 불평과 불만이 있게 되어질 때 그것을 몽땅 내 악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것이 내 악함이구나. 늘 그렇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의 악함을 늘 보게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지 내 의를 단 한 분도 생각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말 안 들어 그 한편 강도의 구원은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의로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주의 의를 의지했던 결과밖에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예수를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비방을 했습니다. 능력도 없는 게 그냥 죽어가는 게 무슨 구원자라고 말이죠. 비방을 한 거죠. 근데 그 다른 행악자 한병 강도는 그 사람 꾸짖으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보응받지만 저 예수님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자기는 죄를 죽는 게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짓지 않은 분이 그 죄를 짊어지고 죽는다는 거죠. 결국 예수의 의를 의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로 여김 받은 겁니다. 모두가 그런 원칙 가운데 있어요. 뭘 의지하느냐? 그걸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의냐 나의 의냐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빛이죠. 내 의를 자랑으로 내세우는 게 어둠이죠. 그러므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본다 그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라는 것, 이걸 마음에 두면서 항상 감사한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 이걸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자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이 땅 끝날까지 살아가도록 계속 일하시고 간섭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알아가시고 예수를 아는 그러한 데 살면서 믿음의 길로 이끌림 받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 지금까지 대구 은석교회를 담임하시는 신윤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 은석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였고 죄인으로서 그 죄의 삭스로 사망을 피할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파멸의 불행한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셔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김자영 56번째
1: 무슨 일일까요? 거저거 도통천신국 같은 데는 안 가시는 분이신데
2: 기르게 말이에요. 내일에도 무슨 일인가 궁금합니다. 장로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카 같습니까?
1: 기리야 갔구만요.
0: 유계준 장로는 바로 조만식 장로를 찾아 나섰다.
1: 장로님, 그 무슨 일로다가 전신국엔 가셨디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겝니까?
3: 마침 내 장로님을 찾아뵈려고 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1: 디고이 무슨 말입니까? 절 찾다니요.
3: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실 목사님이 나타나셨습니다.

0: 아이 기름, 그분이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입니까?
1: 예. 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내 오늘 전신국에 가서 우리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0: 기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1: 아니, 뭐가 말입니까?
0: 제자라면서요. 제자를 목사로 모시는데 괜찮으시겠나 이거입니다.
1: 제자라고 목사님으로 모실 수 없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신데요. 잘 모셔야죠. 그게 우리 장로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0: 장로님, 들리는 이야기로는 우리 산정현 교회에 오실 목사님께서 정해지셨다면서요?
1: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0: 전신국에 다녀오셨다면서요?
1: 아직은 확정된 거 없습니다. 기론이 너무 길어지 마시라요. 그저 부인, 내 며칠 후에 마산에 좀 다녀와야 가시오.
0: 마산에요?
1: 그분이 지금 마산에 있다고 하더만요. 가서 한번 뵙고 와야 하되 안 가시오. 기론이 그렇게 하시라요.
2: 교회에서는 그간 비어있던 담임 목사 문제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교회 안팎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3: 뭐야? 산정현 교회가 후임 목사를 결정한 것 같다고?
4: 예. 들리는 소문으론 마산에 그 작자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3: 마산?
4: 예. 아직 누군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 자를 데리려 산정현 교회가 마산으로 사람을 보낸다는 소문입니다.
3: 마산. 이거 심상치가 않구만.
4: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3: 인정. 하. 지금 당장 마산에 전보를 쳐서 그곳에 누가 목사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4: 아, 지금 말입니까?
3: 그렇다.
4: 마산에 있는 목사들 모두 말입니까?
3: 몇 번 말을 해야 알아듣나?
4: 그 한둘이 아닐 텐데요.
3: 지금 나하고 장난하나?
4: 아, 예, 알겠습니다.
3: 마산, 마산. 이거 기분이 왠지. 그런데.
2: 당시 경상남도는 신사 참배에 대한 거센 저항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평양경찰서에서 그걸 모르고 있을 리 없었다. 마산. 그곳에서 평양으로 회오리가 향하고 있었다.
5: 유계준 장로님, 이번에 장로님께서 마산으로 김찬도 홍정락 장로님들하고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1: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로 모셔오는 분인데 우리들이 찾아뵙는 일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가시가시디요. 고조고 제자이시고 한데.
5: 아, 그러고 싶지만 외놈들이 무슨 수를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가지 않는 게 좋을 듯 합니다.
1: 아, 길올 수도 있겠구만요.
5: 제가 연통을 넣었으니 만나시는 데는 아마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1: 기름 뜻대로 하겠습니다.
5: 그 먼 길이니까 조심들 하십시오.
0: 조심하세요.
1: 염려 마시라요. 거저거 내려없는 동안에 상점을 잘 부탁하겠소.
0: 그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목사님 꼭 모셔오셔야 합니다.
1: 기꺼이 내 뜻대로 돼가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하는 거인데. 기름 거저 내 다녀오갔소.
2: 유계준 장로가 떠나는 그 시각, 평양경찰서에서는 마산의 목사들 중 누가 평양으로 올라오느냐에 촉각을 세우고 있었다.
3: 마산, 마산이라. 도대체 그것엔 누가 이 평양으로 올라온다는 것인가?
4: 안돼, 큰일 났습니다.
3: 겐저, 너 끝없이 들어오는가?
4: 아, 죄송합니다. 저 큰일이 나서.
3: 무슨 일인데 그러나?
4: 유계준이가 지금 마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3: 유계준이가? 조만식이 아닌 유계준이가 간다고?
4: 예, 지금 평양역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3: 틀림없이 거물인 거물인데 누구길래? 누구야? 도대체 누구냔 말이다.
4: 아, 모세모 씨? 아, 뭐? 그게 사실인가? 아, 알았다. 수고했다.
3: 누군가?
4: 알았답니다. 마산에서 이곳으로 올 목사가 누구인지 찾았답니다.
3: 그게 누구인가?

출연 정은석, 신세인,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5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000년 중에 130년은 그리 길지 않는 시간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약 130년은 한국의 기독교 역사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성장하였지만 사실 10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세계 지도에 찾아보기 어려운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건네준 한 권의 성경이 한국 기독교 부흥이라는 복음의 씨앗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기약 없이 전달된 한 권의 성경이 한 사람과 그 지역 그리고 국가까지도 변화시킨 것이죠. 이처럼 BBN 방송에서도 전도카드 한 장이 복음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ITL 전도카드를 직접 제작하여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할 ITL 전도카드는 BBN 방송 홈페이지 전도 도구란에서 여러분이 직접 신청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신 분께는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지금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란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다른 책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자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 또 하루를 보내기 전에 성경을 읽읍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경건한 자의 것입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나훔 1장에서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2: 나훔 제1장.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견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 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의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 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 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그러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같이 다 탈 것이여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득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4: 제2장.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거리에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 같도다.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명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무하였도다. 거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뇨? 젊은 사자의 먹는 곳이 어디뇨?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식물을 충분히 찢고 그 암사자를 위하여 무엇을 움켜서는 취한 것으로 그 굴에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에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2: 제3장 화 있을 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계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굉굉하는 병거 바퀴 소리, 이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살육당한 때 큰 무더기 죽음,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승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그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서 네 치마를 걷어쳐 네 얼굴에 이르게 하고 네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네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네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로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이노웨가 황무하였도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하시도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풋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모퉁이에 미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집이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너의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너희 중 장장들은 여인 같고 너희 땅의 승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케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소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네가 늦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네가 네 상고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황충이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너의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대장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것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 없고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내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하박국 제1장.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에 넓은 것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계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사륙함이 오르니이까.
4: 제2장.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괴율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의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육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2: 제3장 시기온 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력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 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혼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바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짓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들이 해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나훔에서 하박국 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0: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변화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16절까지 보았는데 13절로 16절을 한 번 더 읽고 그 가운데서 주어지는 교훈,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교훈을 참고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교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16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게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이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되세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불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런, 처음에는 그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던 그런 부름과는 좀 달라요. 바울은요. 비록 바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다고요. 그는 실로 다메섹 도상의 그날까지 아무것도 그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에 관한 것이었는데 바로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부름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다른 세 부류의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전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중에 이방인들이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대사도가 이제 앞으로 되게 될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는 필립, 또 네로 뭐 이런 여러 임금들 앞에서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사도가 되게 되고 그 사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성에 들어가면서 언제나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복음 전함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은 그가 사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정말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그 이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도록 선택을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만큼 고난받은 사람이 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 어찌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뭐 조금 어느 정도 압니다만은 바울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모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잘 견뎌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사울의 그 회심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회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루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과 순차적인 것. 그래서 다소의 사울의 회심도 보면 이것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인격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분은 떠나시겠지만 그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1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에게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눈을 영적으로 열게 하셨고 그리고 육적으로는 닫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성령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고하게 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게 되는 거죠. 다소의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사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 보면 흠뻑 젖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의 서신들을 읽어볼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구약에 정통한 자였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의 회심에 작용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구두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셨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다 해도 제가 믿기로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위해 스데반을 보내셨던 사실을 또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젊은이, 즉 사울과 스데반은 한 번 만났고 그리고 그것은 사울이 그를 살해했던 자들과 함께 서 있었던, 어찌 보면은 좀 반대되는 그런 편에 서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올려다보고서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다수의 사울은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하늘이었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변하면서 천사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하늘의 영광된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죠. 저는 사울이 실로 하늘이 열리고 그 또한 하나님의 한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에게 나타나셨던 분은 바로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하늘을 보고 바로 주께서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바로 그 주님이셨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각 사람의 회심에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비록 그 사람이 회심의 순간에 없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해 일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당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마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모르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지금도 알고 계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스코필드 성경을 편집한 분인데요. 그는 회심하기 전에 유능한 국제적인 법률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대단한 술꾼이었었고요. 그런데 그에게 끊임없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스코필드 박사가 회심하기 전에 그만 돌아가셨죠. 한 번은 루이스 스페니 쥐퍼 박사가 스코필드 박사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는 스코필드 박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만일 어머니가 저의 회개한 것을 모른다면 그것을 저의 어머니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면서 이 매기 목사님에게 전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회심에서 사람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비록 그 사람이 회심의 순간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러한 도구가 되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무릎 앞에까지 반드시 가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그에게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이는 참된 회심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9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회개시키시고 한 사람을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는 다메섹에 있는 다소의 사울에게로 이제 가보게 되는데 그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고독한 장님으로 시력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명석한 청년이었지만 그는 회심 후에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를 돕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자, 이제 9장 17절로 여러분들을 모시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는 정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소의 사울이었지만 또한 이제 그는 동시에 형제 사울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원수가 아니죠. 그는 형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른 신자에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정말 형제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큰 단점이 되겠죠. 우선 사울은 시력이 회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했었고요. 이것은 신자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체험이 아닐 수가 없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환원하면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그에게 오기 전까지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는 육신의 시력과 영적인 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제 사울은 회심의 표시와 인침으로서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물은 그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는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즉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던 거죠. 아나니아가 그럼에도 그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외적인 증거로서 물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19절로 가보실까요?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로 가보세요.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라는 표현 참 의미가 있죠. 다소의 사울은 즉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는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믿기 전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던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위해 돌아가실 수 있었던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을 수도 없었고 제 자신의 죄를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자네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9장 23절로 25절을 보시죠.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논쟁으로도 이길 수가 없고 또 그가 예수를 널리 전파하게 되자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광주리에 담겨 성을 빠져나가는 시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체험을 가는 곳마다 자랑스럽게 간증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런 일을 그다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므로 왜 바울이 이렇게 되는가? 그의 관심이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오늘날 자신의 체험을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면서 인기를 끌려는 일부 간증자들에게 경종이 되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의 경험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신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 뭐라 그럴까요? 좀 공예배시 이럴 때 어떤 그 우리가 흔히 대표기도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라고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요. 진정 설교자에게 필요한 기도는 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만을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 보이시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나름대로의 자세로 사역을 감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9장 26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다섯 사람 사울이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술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그에게 핍박을 받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행했던 술수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고 들어왔던 차이고요.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접근을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여기서 여기 소개된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죠. 위로와 또 위로자, 뭐 위로의 아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는 의심받고 있던 사울과 함께 동행하여서 제자들 앞에서 그를 감싸주게 됩니다. 정말로 그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자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여전히 그 처음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감싸주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해서 바나바는 바울의 든든한 영적인 그런 후견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구약의 두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또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서인데 말라기서 끝부분에 보시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은 이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겠다 그러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는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 나오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죽은 사람을 제일 먼저 살린 사람도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했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아합 왕 앞에 전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는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1절에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 아니라 뭐 더한 사람 앞에서라도 얼마든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합 왕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저주의 메시지를 들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겠죠.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지만 열왕기상 18장 10절에 보시면 실제로 이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여기 내 주는 아합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를 쓴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오바댜예요. 아합 왕의 신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주께서 아합 왕이죠.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요.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온 데 다 찾아다니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고 말씀을 하시오. 자, 2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숨으라 그랬어요? 그리시네가에 숨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에 숨으면 이제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 그랬어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시는 그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주셨는가 하면 만나라는 것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그 방법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참 여러 가지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중에서 하필이면 까마귀들을 통해서 먹여 살리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으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어디 어디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네가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사람 까닭 잘못하다가는 발각됩니다. 그죠? 맨날 도시락 들고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 왜 아무도 안 사는 저기를 왜 저렇게 뭘 먹을 걸 들고 다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발각되겠죠. 또 다른 짐승이 그 일을 한다고 해도 들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가 먹을 것을 입에 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관찰 잘하는 사람들은 저 개가 저거 좀 수상해 그러면서 또 쫓아가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들키는 거예요. 그런데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까마귀가 몇 마리가 동원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 수십 마리가 동원이 됐겠죠. 입에다가 뭐 고기든지 뭐 하여튼 이런저런 것 이제 먹을 것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먹고 그 그리시네가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순종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여기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대로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침에도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거기서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하고 저녁밖에 안 갖다 줬어요. 원래 사람은 새끼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점심은 왜 안 갖다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침 갖다 주고 저녁 갖다 줬는데. 이런 거 보면 어쩌면 사람은 두 끼만 먹어도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새끼를 먹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두 끼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도 두 끼만 먹고 사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좀 날씬하고 싶다든가 또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든가 이런 분들은 여러분 뭐 두 끼만 한번 출하를 해보신다든가 양을 조금 줄여보신다든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은 까마귀들이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물은 뭘 마십니까? 물은 그리시냇물을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이제 물은 그리스 시냇가가 바로 거기 옆에 있으니까 거기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그가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그 그리스 시냇 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안 오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진짜 이제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 시냇가에도 물이 말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으면 다른 시냇물은 뭐 마르든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시냇물은 안 말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숨어라 그랬고 그 물 마시라 그랬으니까 다른 물은 다 말라도 그곳 물은 안 말라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 물도 역시 말랐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고 하면 경기가 안 좋으면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장사 안 되고 다 고통당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지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죠.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강한 믿음만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면 28절부터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킬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하시고 다 공급해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시고 나서 제일 끝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없으면 염려하고 입을 것 없으면 염려하고 항상 문제 생기면마다 염려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라가는 시냇물을 바라보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여러분들 생각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마실 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물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진짜 다 마르게 생겼어요. 그 말라가는 그리 시냇물을 바라보는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엘리야 선지자였다면 아마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아 이거 큰일 났네. 여기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 빨리 다른 물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우물이라도 좀 파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우리 머리를 굴리면서 연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전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회가 안 될 때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다른 목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사람인데 저도 그런 생각하죠. 목회가 힘들고 그러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 저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는 이것이 저는 얼마나 저한테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물이 잘 흐를 때 그거 지켜보면서 앉아있는 거는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뭔가 하면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결과가 당장에 안 나타나도, 정말 괴로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그대로 하는 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 이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여러분 저의 롤모델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예요. 이 장면의 엘리야, 그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물은 말라가지고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껐득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또 참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할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아무런 결과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 이건 아닌가 보다, 이제 내가 이 헌신 그만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만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맡은 사에 그대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말라가는 그리 시냇가를 계속 바라보면서 가만히 앉아있었더니 결국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야, 참고 참았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 너 그게 그만 있고 일어나서 네,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그러면 그 여자가 너를 잘 섬겨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벌떡 일어나서 아마 춤을 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마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여자가 해주는 밥이 훨씬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시냇물이 말랐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시냇물이 안 말랐으면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리도 없고 계속 그 물 마셔야 되고 까마귀들이 갖다주는 그 물, 그 음식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냇물이 마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게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할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아져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인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어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도 실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 상황을 바꿔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이제 가라고 하신 것까지는 이해가 다 됐어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땅 중에 사르밧 땅이냐 이거예요. 사르밧. 그 사르밧은 어디에 속한 땅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 시돈에 속한 땅이에요. 근데 이 시돈의 왕이 누군가 하면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지방의 왕입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중간에 보시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누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는 어디 사람의 어디 왕이라고 그랬어요? 시돈 사람의 왕.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야 할 그 사르밧 땅은 아합 왕, 자기를 죽이려는 아합 왕의 장인이 왕으로 있는 땅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가라 그랬을까요? 예, 사람 생각으로는 그곳이 위험한 곳인지 몰라도 하나님 생각은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사르밧하고 시돈하고는 가급적 먼 곳이 안전한 땅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그 아하방의 장인, 바로 그 코앞이 가장 안전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가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과부라는 표현이 나와서 제가 본의 아니게 자꾸만 과부라는 말을 쓰는데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과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어쨌든 이 과부에게 가라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과부에게 가라 그랬느냐 하는 거죠. 그 당시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과부나 고아들이잖아요. 참 가장이 남자가 남자 가정이 있어도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때인데 이 기근 때문에. 근데 여자 혼자 사는 그 집이 여러분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보나마나 사실은 이거 가난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 가난한 한 여인에게로 가서 도움을 받고 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 또 그 말씀에도 순종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으로 갔지요. 예. 그리 시내가에서부터 사르밧까지의 거리는 150km 정도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이제 걸어서 갔겠죠. 150km를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찾아가야 할 사람은 이제 과부인데 그 과부의 이름이 뭔지, 집 주소가 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안 가르쳐 주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말씀에도 순종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가지요. 이런 거 보면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자, 이제 계속 보시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부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는지 자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성문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과부로 생각되는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물 한 그릇만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지요. 실제로 목도 말랐겠지만 물 달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고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맞는 것이고 순종의 은사가 전혀 없고 섬기려는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지 직접 찾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해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세요. 그는 부모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자식이 할 수 있는 까지 다 해주는 부모는 그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자식이 할 수 없는 것만 부모가 도와주고 자식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부모고 자식을 잘 키우는 부모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기 결혼하는 청년들 몇 있네요. 그 청년들은 자기 배우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앉아서 계속 기도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십니다. 나가서 찾아야 돼요. 어딘가에 좋은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찾는 거는 누구 몫이냐? 우리 청년들 몫이죠. 결혼하는 청년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잘 찾으세요. 찾을 때 항상 가까운 데부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의 강도를 조금 더 세게 해가지고 이제 먹을 것도 한번 가져와 보라는 것이죠. 물 가져오는 것보다는 떡까지 가져오는 건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거 지금 기근 중에 먹을 것이 정말 귀한 때인데 먹을 것 가져오라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좀 어려운 부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나 안 듣나 지금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떡까지 한번 가져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탁을 하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 이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니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음식 해먹고 굶어 죽을 판이라는 거예요. 과부에게 보내실 것 같으면 돈 많은 과부에게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쩌자고 이렇게 진짜 찌질이도 가난한 이런 여자에게 보냈느냐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엘리야였다면 아, 이 여인은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다른 여자를 또 찾아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러지를 않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 부자, 우리 모자 먹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우리 죽을 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알았다. 그런데 일단 내가 먹을 것부터 좀 해오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 해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뻔뻔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를 몰라요.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 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과부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뺏어 먹으려고 별 소리를 다 하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후자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지요? 순종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느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밀가루 톡톡 털어가지고 그리고 기름 다 따로가지고 떡 하나를 딱 만들어서 대접했더니 보니까 또 통에 그만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도 해먹고 자기 아들도 해줬어요. 그 다음날 보니까 또 통에 그만큼 밀가루가 있고 기름에 또 기름이 그만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 중에 엘리야도 먹고 살고 과부도 먹고 살고 그녀의 아들도 먹고 살았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요단강 물이 언제 갈라졌어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발을 요단강 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은 언제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풀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에도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또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 과부가 엘리야의 말을 믿지 않고 자기의 것을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여러분 언제 일어났죠? 한 어린아이가 굶을 각오하고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주님께 내어드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예,

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내 것을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적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기근 중에도 굶어 죽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또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과부와 과부의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자의 집에 오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과부와 그의 아들은 굶어 죽었어요. 마지막 그 음식 먹고 굶어 죽으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왔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살고 이 참 모자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여인에게 안 보내고 부잣집으로 보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일단 이 두 사람은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잣집으로 갔다면 며칠은 아마 잘 대접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래 대접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어느 집에 이렇게 오래 있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구라도 여러분 손님이 그 집에 오래 있는 거 원치 않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잘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저 양감 안 가나?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쫓아낼지도 모르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부자 과부에게 안 보내시고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다 하나님의 그 뜻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먹을 것을 한꺼번에 왕창 주시지 않고 딱 하루 먹을 만큼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냥 한 2, 3년 먹을 양식 팍 한꺼번에 주셨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매일 먹을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주셨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다 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겠지만 그 감사 오래 안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재물을 바라보고 재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한꺼번에 좀 한창 좀 이렇게 돈도 벌게 하시고 많은 돈 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여간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안 그러시는지 아시죠?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면 엘리야 선지자를 돌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많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할 때 제가 참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제 일생 가운데 그때가 아마 제일 가난했던 시절 같습니다. 근데 그때 참 놀라운 일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돈을 보냈어요. 제가 아는 사람 편에 돈을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저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저도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큰 돈을 선물 받아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 와서 목회할 때는 물론 교회에서는 잘 줬지만 또 아이들 뭐 학비며 또 이런 것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한 분을 통해서 매달 참 저를 후원해 주는 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까마귀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렙다 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살 때인데 막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사 와가지고 진짜 가난했죠. 그때 다른 집들은 보니까 다 그 크리스마스 추리도 해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 부부인 우리가 뭐 추리 살 만한 그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야 우리도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시 뒤에 어떤 사람이 진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나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말을 듣고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크고 작은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뭐 또 너무 자세하게 하는 것도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제가 요만큼만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놀라운 방법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저렇게 채우시는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놀라운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루하루 참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 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2: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세 친구들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결과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옷자락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만드셨고 또한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압니다. 교회만 알아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신 말씀의 제목은 깨어있으라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종말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이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주님의 이미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죠. 그게 종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세요. 주님의 약속입니다. 날 믿으면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는다. 뭐 동정한의 양면과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태양이 떠오릅니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태양이 떠오라요? 지구가 돌죠. 지구가 도니까 태양이 비춰질 뿐이잖아요. 그러나 수사학적으로는 태양이 떠오릅니다 해야 되잖아요. 예수가 믿어집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은혜예요. 붙여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만 하면 알미니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것만 하면 알미니안이에요. 예수는 역사도 없고 딱 그것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뒤에 이는 이게 더 중요해요. 이는 당신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거든요. 이게 성령이 임했다면 반드시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받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요. 그렇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누가 임한 거예요? 성님의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종말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며 종말의 영. 그래서 구약의 성취가 완성이 되어야 종말의 영이 임하는데 그게 요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뭘 전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한 게 아니에요.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당시에는 물론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무너뜨리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닌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봤죠.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종말의 영이 임했어요. 종말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해서 너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되면 인자가 가까이 왔다.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을 무엇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예, 설교를 기억은 뭐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 그 마태복음 24장 33절이거든요. 인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31절에는 뭐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한 자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걸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몸, 성도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사도들이 물론 과도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 임해도 사마리아 잘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겠어 시켜서 가죠. 고넬료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죠. 왜? 선민의식이기 때문에. 그게 무너지는 것이 고넬료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복음서 냈더니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 그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주 예수로 예수를 믿는 고도를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그래서 영적인, 육적 이스라엘과 구분하기 위해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걸 교회다.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자기 죄를 알아요. 어제 그 청소하는 분들하고 잠시 교제를 했는데 여러분들 사람이 답하지 마세요. 어제 들은 사람은.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 네.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로 할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도 안 죽었어.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을 죽여서 살렸다 말은 해놨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 즉 죄인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참말은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모순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성령이 임해야만 나는 전적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전적인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복음이냐면 바울사도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가 되죠?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믿보다 이 말이여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나이다. 주여 여기 죄인이 계속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참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전적인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우시아가 교만해가지고 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려고 했다 이마에 문둥병이 발했어요. 그래서 별수궁에 가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으로 하고 그랬던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에 죽던 해에 이사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저주받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병 환자는 입을 가려야 돼요. 입술을 가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라.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병 환자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랬을 때 재단 스프를 입술에 찢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가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뭘 전할까요? 이 백성들의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리라.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사람들은 사실 눈과 귀가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가끔씩 열린 자들은 계시를 받아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이루었다는 자리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제 뭘 알게 된다 그러세요? 종말을 알게 돼요. 종말을 아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들입니다. 종말을 알고 믿는다면요. 깨어있으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나오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25장 전부 이 말씀이에요. 인자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 말은 1차적인 완성은, 1차적인 성취는 성령 임함으로 인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했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12명 또 70명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120명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기억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500명도 넘었어요. 500명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못 기억하고서도 주님 오시도록 깨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120명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가 다락방도 있더라고요. 인천에 마가 다락방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120명이 깨어 뭘 기다렸다고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120명의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이 뭘 전했어요? 세상 끝났다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끝났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말세에 모든 육지에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들으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 하루에 3,000명이 성령이 임해요. 하루에 5,000명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거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교회에 부흥된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말세에 주의 영이 임한 거죠. 이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했단 말이에요. 아주 단순해 보면 여러분들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여버린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자기들 율법적인 의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 뭐예요? 오 주여,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입니다. 이 얘기예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그 사도들, 성령이만 사도들이 자기들이 먼저 알았어요. 아, 이제 끝이 나구나. 끝이 났구나.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만자들이 120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 5,000 죽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종말을 예비하는 그런 개념이 초대교회 때 이 모습으로 기다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날짜가 언제지? 세대지적으로 시대를 예측하는 거죠. 1948년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워지고 앞으로 제3대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다 세대주의하고 연결돼요. 그런 세대주의는 또 뭐와 연결되면 신사도운동과 연결돼요. 그 세대주의와 신사도운동이 지금도 계시받는 자들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특정 장소로 와야 된다. 거기에 깨어있는 거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했다면 깨어있고 기다리라고 안 해도 깨어있고 기다리게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주세요. 항상 우리에게 사건들이 일어나요. 날마다 사건들이 일어나요. 간단하게 이런 예를 드릴게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지휘자하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지휘자가 건망증이 좀 심해요. 그래가 맨날 폰 놔두고 가가지고 찾으러 다시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아내가 일부러 폰 들고 안 찾았죠. 일부러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노안이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오잖아요. 아,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 가까운 데 거는 잘 안 보여요. 먼 데 거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인이에요. 가까운 거 보지 말고 뭘 봐라고요? 먼 데 걸 봐라. 영원한 거 봐라. 보이는 거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거 봐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정말로 은혜잖아요. 또 저도 뭐 이제 두 개를 못해요. 그래서 집에서 그러니까 뭐 책을 보다가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신발 옆에 딱 놓거든요. 신발 신는 자리에. 그럼 그거 딱 들어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더운데 차까지 오는데 저 멀리 차 대는 데 갔는데 키를 안 가져왔어요. 또 올라가요.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저는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한지 아세요? 아, 두 개 붙들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만 붙들라구나. 하나만 붙들면 돼요. 그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거든요. 하나만 붙들라. 여러분 이게 제가 간단한 예를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의 범사에 정말로 예수를 믿고 종말의 영이 임했고 십자가로 완성했고 이 세상 끝이 많은 사람이라면요. 그런 한 사소한 이야기들 속에서도 주님과의 나의 관계성을 확인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아, 저 막 비운으로 쓴 소리가 나는 느낌. 이게 정말 얘기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다. 뭐 큰일 났다. 그게 왜 큰일이에요? 진짜 큰일은 당신이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당신이 예수를 안 믿는 그게 진짜 큰일이에요. 진짜 재앙이 뭐예요? 당신 지금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아요.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 행위 믿고 살아요. 교회 이름 믿고 살아요. 당신 큰일 났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종말의 영이 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오늘도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여러분 걱정 근심 많죠? 얼굴 보니까 걱정 근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일부러 이거 외식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외식 더 싫어해요. 걱정심에서 그냥 인상 쓰고 다니세요. 괜찮아요. 그냥 만민의 웃음 지사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자라고 뭐예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성령이 임했다면요. 이미 종말을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미 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목사님 한 번 더 신경질 안 납니까? 꼭 이래 묻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나요? 왜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할 때 뭐 제가 지난 수요일 설교할 때 찔렸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지금. 그런데 놀랍게도 재준 집사님 수요일 설교 들으세요? 모르겠어요. 약간 오늘 기도가 약간 수요일 설교가 비슷해서요. 그러니까 찔렸다고 말하는 한데 그건 저에게도 하는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저는 잘하고 이런들 못하는 건 내 말 들으라가 아니라 그 설교는 전부 저에게 먼저 1차적으로 저에게 한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깨어있기 위한 방법론 찾아내는 명의 엉터리예요.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데요? 철학기도 할까요? 상기도 갈까요? 금식기도 할까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한테 예언받으러 갈까요? 그렇게 깨어있기를 원하면 전부 그건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떠한지,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되는가, 왜 종말이 임했고 종말이 임한 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게 종말의 현상이거든요. 교회가 나타난 게 종말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정말로 아까 찬양대 찬양했던 예수님의 피자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자를 마신 자들, 예수님의 살과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그게 종말로 나타난 교회거든요. 그런 자들은 종말을 알고 그런 자들은 깨어있어라 안 해도 자기 엄청난 죄인임 알고 그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보증금이에요. 담보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담보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집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만 보고 기뻐하지 않잖아요. 집을 구입을 한 계약서를 썼다면 그 계약서를 들고 어디에 들어가야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집 안에 자기가 산 집에 들어가야 그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계약서만 보고 기뻐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계약서 보고 기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더 기뻐해야 되죠. 뭘 덜 기다리죠. 뭘요? 진짜 집에 들어가기를. 이게 성령이 맺었다는 것은 이미 완성품이 들어온 거죠. 그러나 실체는 아직 아니죠. 그걸 믿고 기다리는데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당신 보니까 영 돈만 사랑하고 주님 재림 안 기다리는 거 보니까 당신 지금 깨어 안 있으면 큰일 난다. 주님 오시면 심판하는데 네 어쩔래? 막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겁을 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깨어있어야지 정신 차리고 헌금도 좀 열심히 하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해서 깨어 기다려야지. 그런 사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방법론으로 들어간 거죠.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래서 깨어있으면 그건 율법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상황과 사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아주 간단한 예를 드린 거예요. 제가 키를 안 가지고 내려왔단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또 3층까지 올라가야 돼. 한참 떨어진 곳에. 얼마나 뜨거워요 여름에. 그러할 때에 오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종말의 영으로 시각으로 완성된 십자로 완성된 것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분노할 일, 짜증날 일, 화날 일 별로 없을걸요? 찔리는 분이 조금 몇 사람 있는 눈치 같아. 여름에 무덥잖아요. 불쾌지수가 높잖아요. 그죠? 불쾌지수 막 높아지죠. 불쾌지수 높아진다고 짜증은 왜 내요? 광주에 다코야키 만드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여름에 그 다코야키 불 옆에 그 다코야키 구울러 하면 얼마나, 목사님 너무 더워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뭔지 아세요? 지옥은 불구덩이입니다. 답이 왔어요. 목사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군요. 알아들으셨네요. 끝.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사세요. 여러분 지옥이 뭐라 그러세요? 불구덩이인데 뭐 불쾌질 수는 없다고 짜증을 내요. 지옥 맛을 한번 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말씀 적용 그러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성령님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뭔지를 이제 에베소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다 들었으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더 붙이질 않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몇 년 전 다 했으니까 읽기만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집중하시고 또 귀로 들으시고 같이 눈으로 이름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건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인데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 발에 복종시켰대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의 발 앞에 복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을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압니다. 교회만 알아요. 보세요.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만물을 자기 발에 복종한 그분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단 말이에요. 만물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여기에 뭐 아멘도 없고 감각도 없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는 건 맞아요? 아니면 너무 감격해서 아멘이 안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웠어. 정말 그래야 돼요. 여러분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예요. 그걸 누구만 알아요? 교회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천사까지 심판할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근세를 심판할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왜 이걸 놓쳐버려요? 이거 우리가 뭐 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하늘에 오르신가 왕위에 등극하심이 하나님의 강력한 일인데 놀랍게도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와 함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하고 있는 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2장 19절 보십시오.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늘에 올려진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근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 뭘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모퉁이 돌인데 그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새로운 집이 지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의 성전이 되어가죠.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거죠. 이걸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지어져가는 이것만 남기실 거예요. 정말로 주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만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그거 완성되면 여러분 집 다 짓고 쓰레기 남으면 뭐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3장 8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8절. 바울이요 이런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어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구약이 뭘 증거하는지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요. 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사람이잖아요. 이들을 통하여 봐라.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다.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죠.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그게 뭐예요? 9절입니다. 영원부터 놀랍죠? 교회가 예수님 피로 값주고 하는 성도를 교회라 그런데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머리도 하나, 몸도 하나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것이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합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 하면 하도 욕을 얻어먹어서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만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전 뜻은 뭐의 목적이 있으세요?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를 말해요. 하나님의 피로 값준 성도들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고 하나님의 신부 삼으시고 내가 네 안에 살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전 목적이에요. 교회당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겠다는 것이 영원전의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값주고 오셔서 내가 네 안에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송한, 예?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통령이 오겠다면요, 얼마나 황송스러웠어요. 예?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영원 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 중에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죄밖에 안 만들어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가방 친 이유 있어요.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춰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적어도 이 정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진짜 맞아요? 돈 좀 있다고 비굴하게 거기서 아부하고 말이죠. 돈 좀 더 벌려고 속이고 세상 근세에 빌빌하고 너무너무 천박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지 알아요? 교회가 어떤 근세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 천사들에게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곧 영원부터, 영원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란에 대해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거 낙심하지 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아니 너희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통치자로 근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라. 이건요, 믿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이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이 임하여 이 말에 아멘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바울의 이야기만 돼야 돼요? 바울이나 우리가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도 이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 세상의 힘과 근세를 가지는 그 영광됨이 아니에요. 하늘의 근세, 하늘의 신령복의 근세를 가진 그 영광됨으로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오늘 새벽기도 그 말씀 드렸어요. 세상 사람

0: 저 소장한테 얘기한 얘기가 뭐냐면, 이 5층이 절반은 1년 이상 공실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 달에 130만 받거든요. 1년 동안 공실 같으면 얼마예요? 1,500만 원 넘게 손해보고 있어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공실인데. 여러분, 그런데 2층에 들어가려고 한 사람은 원래는 이 5층을 구하려고 했대요. 예배당 건물을. 근데 밑에는 230만 원이에요. 그럼 100만 원 차이 나요. 그러면 전기 다 써도 관리비 충분히 나오거든요. 5층만 오면. 근데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저는 전화통화만 했으니까, 이 건물, 5층 건물주하고 전화통화만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4층이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또 들어오려고 합니까? 못 줍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목사라는 인간이 4층 예배당 보고 또 옆에 5층에 우리 또 조그마한 교육관 하죠. 그거 보고 5층에 구하려고 했대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집 사람, 당신은 요 반석교회 뒤에 왔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아씨, 할 말 없네. 아씨, 우리 집 사람은 저를 가면 보세요. 딱 맞거든요. 사실은 300마다 떼어야 돼요. 같은 교단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 노예는 달라요. 노예는 달라서 전에 뭐 얘기를 하고 오기는 했는데. 그래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임장노님이 그 벼룩시장 보고 벼라벼라 이제 여기로 구해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이사갈 뭐 일이 있겠습니까만, 혹 그렇다면 진짜 다음에는 너무 교회당 옆에 안 갈 거예요. 아니, 우리가 내가 그거 찔렸어요. 보세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화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이 4층에 교회당이 있는데 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1년만 비워놓으면 1,000몇백만 원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를 안 주었잖아요. 정말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러니까 억수로 쉽죠? 아니, 아무것도 없이.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한 세관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그 삭개오를 죄인이라 하여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며 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록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배척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처럼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질 것이며 예수님 믿어서 자유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의 이론과 도덕에 불과합니다. 기독교 진리를 아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 마시게 될 고난의 잔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 채 엉뚱하게도 왕국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서로 분을 내고 다투었습니다.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라기는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BBN에는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ITL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로 만든 카드인데요. 겉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쪽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ITL 카드를 통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 얻게 하는 귀한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작지만은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기 원하시면은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파블로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성옥석. 안녕하세요. 전문가들은 우리가 물 없이 며칠 동안, 음식 없이 몇 주 동안 생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오늘 이야기에 포함한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 부모님들의 특별 청취 지도를 요청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마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마약이 그의 소망을 도둑질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원수가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진리를 알게 되었고 영원히 지속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1: 파블로!
2: 저 자식 여기서 끌어내! 약을 과용했어!
1: 파블로! 눈 떠!
2: 입에 거품을 물고 있어! 빨리 얘를 여기서 내보내! 내 집에서 송장 치우기 싫다고!
1: 여긴 7층이고 엘리베이터도 없어! 내 힘으로는 못 끌어낸다고!
2: 그렇다면 내가 이 창문 밖으로 그냥 던져버릴 거야!
1: 안 돼! 그러지 마! 내가 계단으로 끌어내릴게! 어서 눈 떠, 파블로! 일어나!
2: 다시는 그 자식 여기 데리고 오지 마!
1: 어서 일어나, 파블로! 당신한테 해독제를 줘야겠어! 죽으면 안 돼, 파블로! 제발 죽지 마!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겨우 22세였고 이미 예전에 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두 번 이상의 죽음의 고비가 그에게 찾아오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파블로 몬테즈의 실화 간증입니다.
3: 그날 밤 니키가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니키는 디트로이트 주변의 클럽에서 춤을 추는 댄서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타락의 길로요.
4: 당신 언제까지 어린애들 마약만 팔 거야?
3: 어린애들 마약이라니.
4: 마리화나랑 LSD 얘기하는 거야. 진짜 물건을 팔아야지. 헤로인 말이야.
3: 헤로인? 안 돼. 너무 위험해. 난 감방 가기 싫다고.
4: 조심하면 돼. 당신 고객들 잘 알잖아.
3: 난 중독으로 마약쟁이가 되고 싶지는 않아.
4: 그럴 일 없어. 난 중독되지 않았으니까.
3: 아마도 당신을 위해 한 번쯤 시도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저는 이미 나락의 길을 걷고 있었고 헤로인이 그 타락을 가속화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1년 후 우리는 마약에 깊이 빠져들었으니까요. 그때가 바로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에 있는 마약 하우스에서 마약 과용으로 의식을 잃었던 때입니다. 니킨 저에게 헤로인을 중화시키는 해독제 주사를 놓았습니다.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구나, 니키.
4: 당신 몇 시간이나 지나고 나서야 의식이 돌아왔어. 헤로인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3: 이번이 세 번째야. 내가 죽을 고비를 넘긴 일이.
4: 그래, 전에 교통사고 얘기했었지. 거기서 당신과 운전자만 살아남았었다고.
3: 그리고 불량배들이 야구 방망이로 나를 죽이려고도 했었어.
4: 당신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아마도 우리 다른 주로 이사해야 할 것 같아. 여기 마약 소굴에서 벗어나야겠어.
3: 우린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약은 어디에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우린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후 우린 뉴저지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코카인 주사를 맞기 시작했는데 그게 헤로인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라는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몰랐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린 차를 구입해서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딜러에게서 훔쳐낸 마리화나를 팔았죠. 그 무렵 니키가 아기를 임신하고 있어서 아파트를 하나 구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파블로 씨. 아유, 어떻게 지내셨어요?
3: 집세 가져왔어요.
1: 늘 제 날짜에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파블로 씨. 고마워요.
3: 별 말씀을요.
1: 실장으로서 저를 보조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럼 집세를 안 내셔도 되는데.
3: 제가 어떤 일을 하면 되죠?
1: 대부분 저 고객들에게 집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시고요. 소소한 수리를 도와주시면 돼요.
3: 좋아요. 뭐 안 될 게 뭐 있어요.
1: 좋아요. 감사합니다. 참, 아직 교회는 못 정하셨죠?
3: 네, 찾고 있는 중이에요.
1: 그러면 이번 주일에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건 어떠세요?
3: 좋죠. 사실 교회를 찾고 있던 중은 아니었지만 그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이 생각을 자꾸 자극했죠. 그들은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에 대해 말했습니다. 전 평생에 그 어떤 것도 값없이 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복음에 대해 설교하실 때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5: 성경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3: 저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죠?
5: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3: 아니, 제 스스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5: 복음을 믿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형제님이 할 수 있는 전부죠. 은혜란 결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님을 위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3: 전 전혀 몰랐어요. 제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알았지만 그 이유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5: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분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3: 화목 제물이 뭐죠?
5: 대속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뜻이죠. 누군가 형제님을 위해 빚을 대신 갚아주신 적이 있으세요?
3: 말도 안 돼요.
5: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형제님의 죄의 빚을 대신 갚으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형제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3: 저님이 세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5: 성도들이 죽을 때 그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직면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3: 와, 이런 얘긴 저한테 완전히 새로운데요?
5: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3: 한동안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해 불타올랐습니다. 모든 예배마다 참석했고 성가대에서 찬송도 했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가정방문 전도까지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니키가 다시 순회 공연을 떠났습니다. 1년 후 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중지했고 정기 예배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마약을 하고 불순종 가운데 걸어가며 내면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타코라는 별명을 지닌 한 남자를 만났고 우리는 함께 파티를 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마약 때문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잠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자기 가족을 돌봐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전 기꺼이 식료품을 그의 아내에게 가져다 주고 그녀와 아이들을 차에 태워 타코를 면회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약으로 인해 과대망상에 빠져서 출소하자마자 저와 싸울 듯 대면했답니다.
6: 너 그동안 내 아내를 욕보였지?
3: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6: 아, 이웃 주민들이 그러는데 네가 밤에 여기 왔다면서?
3: 퇴근하고 식료품을 갖다 주러 들린 거야. 네가 가족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잖아. 난 재수 씨에게 절대 손도 대지 않았어. 직접 물어봐.
6: 집사람이 순순히 고백할 것 같아? 내 아내에게서 멀리 떨어져. 안 그러면 알지? 어?
3: 타코와 저의 우정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약 중독으로 인해 마음이 뒤틀려서 저에게 복수할 계획까지 꾸몄죠. 그 사실을 우리는 몇 주 후에 알게 됐습니다. 니키는 공연이 끝나 집에 와 있었고 전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죠. 여보, 거실에 우리 가구가 다 어떻게 된 거야?
1: 타코가 와서 모두 가져갔어.
3: 타코가?
1: 응. 오늘 상점에서 그 사람 봤는데 우리가 이사를 갈 건데 가구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와서 가져가더라고.
3: 지난번에 우리 집안에 괴한이 쳐들어온 거 그놈이 꾸민 일인 거 알아?
1: 뭐? 정말이야?
3: 그래. 타코가 그놈들에게 내가 풋벌레에게서 2만 달러를 땄다고 했다는 거야.
1: 아, 세상에, 그런 거짓말쟁이 같으니.
3: 그놈이 우리를 거의 죽일 뻔했어. 당신이 그 괴한의 라이플 총을 빼앗지 않았더라면 우린 죽었을지도 몰라.
1: 믿어지지가 않아. 당신은 그걸 어떻게 알아냈어?
3: 그 남자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했어.
1: 난 그것도 모르고 그놈한테 우리 가구를 주다니.
3: 마치 잡초처럼 우린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며 안식을 구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나이 서른이었을 때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우리는 미시건, 텍사스, 라스베거스, 솔트레이크 시티, 덴버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았답니다. 다시 미시건으로 돌아왔을 때 전 크랙 코카인 중독자가 되었고 니키는 아들 파블리토를 남겨둔 채 떠나고 말았죠. 전 다시 코카인과 마리화나를 파는 삶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02년 무렵 전 직장과 차 그리고 가족 대부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아들이 24살이던 2003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겐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쳤죠.

0: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 세상에, 모두 내 얘기잖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2: 아버지, 지금 무슨 책 읽고 계세요?
1: 성경책. 이 말씀 좀 잘 들어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이 말씀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 아버지가 성경 읽으시는 모습 처음 봐요.
1: 나도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었다. 절대 중간에 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로 가득한 삶에 대한 저의 죄책감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전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했습니다. 전 아들과 조카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어느 주일 아침에 저는 그 아이들을 깨워서 함께 교회를 찾아 나섰답니다.
2: 그런데 아버지, 왜 갑자기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1: 나에겐 주님이 필요해.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셔. 나도 예전엔 꾸준히 교회에 다녔고 인생의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등을 돌린 후에 오랫동안 비참하게 살아왔어.
2: 여기 한 곳 있네요. 하지만 예배가 시작되려면 거의 2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1: 난 지금 당장 주님이 필요하다.
2: 그럼 우리 교차로로 다시 돌아가요. 어쩌면 반대편에도 교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1: 저쪽에, 저 나무들 너머에 십자가가 보인다.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0: 우리가 그 작은 교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전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엘이라는 이름의 한 연로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커피를 대접해 주었고 이후 자리에 앉아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주었답니다.
3: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요.
1: 저도 요즘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겁니다. 저에겐 주님이 필요해요.
3: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형제님은 언제든지 주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1: 저도 수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와 예수님에게서 걸어 나왔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1: 지금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이 저를 거절하실까요? 제가 주님을 거절했던 것처럼요.
3: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은 없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 전 정말로 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3: 속임을 당하셔서 그래요, 파블로 씨. 지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이 형제님을 기다리고 계세요. 말씀 안에 머무르시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자리에 머무르세요.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 예, 목사님. 그렇게 할게요.
3: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0: 전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1: 받고 저는 그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고 급식 봉사를 도왔죠. 우린 그 교회에 2년 동안 꾸준히 출석했습니다. 그 후 저는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며 기도했고 그분은 우리를 디트로이트에서 60마일 떨어진 시골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때까지 차를 타고 예전 교회로 계속 출석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공동체로 저를 인도하셨답니다. 저것 보이냐 아들아?
2: 꼭 교도소처럼 생겼네요?
1: 그런 곳이다. 맥시 소년 교정학교란다. 내가 15살 때 저곳에서 1년 동안 살았어. 그때 난 날 올바로 붙잡아줄 아버지가 필요했다.
2: 네. 저에게 아버지가 계셔서 감사해요.
1: 감옥은 해답이 되지 않아. 예수님만이 해답이야. 하지만 우린 때로는 그분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에서 밀어내곤 하지.
2: 저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너무 가엽네요.
1: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교정선교를 하고 있지.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저곳에 가서 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를 원하신단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에 대해서.
2: 아버지는 지금도 아주 많이 하고 계세요. 버스 사역도 하시고 계시잖아요.
1: 사람들한테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에게 주님이 필요하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저의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그날로부터 7년째가 되어갑니다. 제 인생에서 최고의 7년이었죠. 전 어린이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 나오는 모습과 그 아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제 생명을 5번이나 구해주셨고 저에게 영생과 천국까지 주셨습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은 약속하십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여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제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해주세요. 주님의 희생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맹독성 독화살 개구리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제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사랑이 많은 독화살 개구리입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초코 인디안들은 아름다운 독화살 개구리 가죽으로부터 나오는 독을 사용해서 독화살을 만듭니다. 이 개구리의 밝은 오렌지와 짙은 파란색 피부는 천적들에게 내가 피부에 독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가만히 놔두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맹독성일지라도 이 독화살 개구리는 양서류 세계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부모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암컷은 자신의 짝의 영토 내에 잎사귀더미에 약 12개의 알을 낳습니다. 부모들 둘 다가 이 알들을 지키는데 올챙이가 될 때까지 촉촉하게 보호해줍니다. 그런 다음 암컷은 각각의 올챙이가 자신의 등에 기어오르게 한 다음 한 번에 한 마리씩 정글숲의 큰 잎사귀 사이에 만들어진 자기만의 조그마한 물 웅덩이에 집어넣습니다. 어미 개구리는 각각의 올챙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가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미성숙한 알들을 낳아 이 자라는 어린 것들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어른 독화살 개구리 자신들이 잔에 대한 보살핌은 자신의 후손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랑의 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살핌이 프로그램된 본능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프로그래머를 찾아야 하는데 이는 우리를 다시 창조자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냥 생겨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우리들이 성경의 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들에게 간음, 살인, 도둑질, 속임수와 같은 더 나가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큰 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과 저와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죄는 아무것도 아닌가 하는 사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내놓을 만큼 죄를 싫어하시고 악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들어 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기에 충분하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의 구주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려 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우리들의 신분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보지 않으신 분이라면 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생에 죄밖에 짓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이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이유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제 내가 알고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오니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평생에 예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지난 가을에 있었던 BBN 한국어 방송의 나눔의 경주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을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아시며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 위에 넘치도록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드려요. 쉿.
4: 조용히 해.
5: 이 드라마는 어린이 복음 전도를 목적으로 독일 G뉴스에서 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천국으로 가는 불마차. 제가 얼마 전에 말한 엘리야를 찾는 일에 대해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갑자기 없어져서 모두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엘리사, 당신은 엘리야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6: 네, 알고 있습니다.
5: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군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한데요?
6: 저는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그가 겉옷을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따라가겠다고 하자 엘리야가 따라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계속 간청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에 선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저희와 함께 지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5: 그게 정말이에요?
6: 네,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에 정말 놀랐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길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마차가 내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저는 엘리야를 불렀지만 곧 불마차와 엘리야는 하늘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놀라운 방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5: 그래서 아무도 엘리야를 볼 수 없었던 거군요. 고맙습니다, 엘리사.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끝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어린이 복음 드라마. 저는 김연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드라마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l-children.net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2: 사랑해요.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부의 결혼식 선물 파티에서 수줍음이 한 친구가 종이로 표정한 길쭉한 물건을 들고 한구석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가 오자 이 사람은 들고 있던 선물을 건네주었대요. 그 당시에 예비 남편과 함께 포장을 뜯어보니까 손으로 조각한 나무판에다가 완벽한 타원형의 동심원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대요. 때로는 하나님이 작은 기적들을 행하신다. 하, 멋진 글이죠. 그 나무 액자는 45년 동안 이 받은 집에 걸려 있었고 하나님은 작은 것들에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수시로 일꿔줬다고 합니다. 참 너무 멋진 말이죠. 청구서를 지불할 돈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면서 또는 감기를 낫게 해주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작은 기적들이에요.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총독 스룹바벨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후에 이 일의 진행이 늦어지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작아 보여서 점점 지쳐갈 때가 있죠. 하나님은 때때로 작은 기적들을 행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는 삶의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그 작은 기적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것인데 그게 작은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나요? 그런 경험이 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낱낱이 다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좁게 보며 사는 사람이 있고 넓게 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안목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좁은 안목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작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면서 물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넓은 땅을 사겠대요. 그럼 그 땅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물었더니 넓은 땅에 나무를 가득 심겠다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그랬더니 나무가 큰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잘 기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좀 흐뭇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럼 그 큰 나무들로 뭘 하겠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그 나무들을 다 베어서 이쑤시개를 만들겠다고. 아니 그 큰 제목들을 가지고 큰 타운을 건설한다든가 굉장한 꿈을 이룰 것을 기대했는데 겨우 이쑤시개를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니 얼마나 실망스러운 인생 아닙니까? 마음의 안목이 좁으면 무엇을 주어도 좁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작게 여기지 아니하고 큰 일을 위해 사용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홍콩의 한 호텔에 한 노신사가 낡은 자동차에서 내리다가 2불짜리 홍콩 달러 동전 한 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근데 그만 그 동전이 자동차 밑으로 굴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때 이 노인은 동전을 줍기 위해서 차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도 동전이 잡히지 않게 되자 무릎을 꿇고 2불짜리 동전 한 개를 찾겠다고 온갖 애를 썼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호텔 직원이 차 밑으로 기어들어가서 겨우 동전을 끄집어낸 후에 노인에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100불짜리 지폐를 꺼내 그 직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니 동전 한 개를 주워드렸는데 100불짜리 사례가 웬 말입니까? 의아하는 그에게 노신사가 말을 합니다.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액면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달려있습니다. 2불짜리 동전이지만 그냥 두었더라면 하수구로 흘러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낭비입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주어진 100불은 큰 돈이지만 성실한 자에게 주어진 보상이기 때문에 결코 아까운 돈이 아니다 그런 말을 했대요.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의미없이 쓰는 것은 낭비이지만 아무리 큰 돈이라도 사람을 위해 바르게 투자하는 것은 가치 있다는 뜻이. 이 노신사 이름이 리자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중국 발음으로 리카싱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홍콩 최대 기업인 청쿵그룹의 회장이요. 그분이 가진 순자산만 290억 달러가 넘는 홍콩 제1의 부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분은 양복 한 벌을 8년 내지 10년간 입고 다니고요. 차도 낡은 차를 타고 다니고 호화주택에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술, 담배, 도박, 유흥 어느 것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처럼 인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서는 사람이었어요. 베이징, 난징, 리앙, 청두, 탄진, 광저우, 시안, 충청, 홍콩 등의 수많은 대학교를 세워서 중국민들의 교육 활성화에 앞장을 섰습니다. 베이징의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장인 동방광장도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영국 런던에 수십억 달러를 들여서 큰 부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를 왜 구입하고 있을까요? 홍콩타운을 만들려고 한대요. 아시는 대로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결과 많은 홍콩 사람들이 망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소한 30만 명은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주할 땅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이 큰 인물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큰 일을 시도할 수도 있고 좁고 작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진 것이 크건 많건 간에 나 자신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삶을 투자하고 큰 픽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남들이 이룰 수 없는 원대한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어떤 그림을 품고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슴에 품고 사는 그림과 크리스천이 품고 살아야 할 그림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바쳐도 괜찮을, 여러분의 온 생을 투자해도 가치가 있을 만한 큰 인생의 그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만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대의 가치요,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을 가슴에 품고 이것을 위해 쓰임받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했던 연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북쪽에 있는 오늘날의 발칸 반도에 세워진 헬라 교회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 등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날은 헌금과 유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 말의 의미는 단순하다, 진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드리는 것을 연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단어를 generosity라고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대하게 베푸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나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은 성전 안 여인의 뜰 안에도 연보궤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헌금함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했지만 옛날 성경 보시면 연보궤라고 했어요. 그 연보궤에 가난한 여자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도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전 안에도 연보궤가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연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연보가 헌금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연보는 실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말합니다. 혹은 사랑의 헌금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전 구성원부터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예요. 더구나 AD 46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큰 기근이 찾아오는 바람에 생존 자체가 힘들 정도로 어렵고 가난한 삶을 살던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해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울의 famine visit, 기근 방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 섬기는 데 동참을 했는데 특이할 일은 이것 이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이 구제 헌금을 모으도록 독려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자, 이 말씀이 이해하면요, 디도를 고린도에 보낸 1차적인 이유는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즉 헌금을 레이즈하기 위해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게 되면 사실 이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마도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고 내부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지지부진했는데 디도를 통해서 다시 헌금을 촉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울이 세웠던 대다수의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헌금에 참여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 전체가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마 신약 성경 중에 헌금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많이 기록한 부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정말 돈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하긴 하는데요, 헌금을 돈에 대한 이슈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것입니다. 물론은 사도 바울이 펀드를 레이즈하고 헌금을 모으기 위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와 같은 일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선교적인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이 일을 시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뿐만 아니라 복음의 완성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면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두 개의 중대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날 평지에서 일어난 바벨탑 사건, 두 번째는 시온산성, 즉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오순절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시날 평지였습니다. 이 시날 평지는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큰 평원을 말합니다. 두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고 있죠. 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았어요. 왜 쌓았을까요? 하늘까지 닿기 위해서 탑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입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원래는 하늘문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어서 혼잡함, 혼돈, 컨퓨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시도하려고 했던 이 시도가 바벨탑을 쌓게 한 것입니다. 자, 인간이 다 함께 모여서 그 넓은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인류에게 주어졌나요? 첫 번째로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혼잡하게 만드는 바람에 다 흩어졌어요. 두 번째로 이때부터 열방과 열국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같은 언어끼리 같은 문화끼리 모이면서 열국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바벨론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벨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총칭하는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결과 흩어지게 되고 고통과 멸망을 향해 치렀던 역사의 흐름, 이것이 바로 시날 평지가 만든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 흐름을 바꾸어 놓은 중요한 사건이 뭘까요? 그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순절 사건입니다. 물론 오순절 사건은 성령께서 오신 사건이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멈춥니다. 혹은 여기에만 관심을 쏟는 경우를 보는데요, 다시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께서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성령이 오순절 오신 진짜 이유는 멸망을 향해 치닫던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사실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복음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인류를 다시 하나로 만들고 이걸 위해 주신 언어가 방언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과 저주를 향해 치닫던 인류 역사가 다시 생명과 소망을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이것을 위해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교 공동체가 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또 구속사적으로도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큰 흐름을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영광을 찬양할 시온 산성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방 교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헌금을 모금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1장에 보시게 되면 AD 57년도에 바울이 헌금을 들고 직접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헌금 하나 전달하려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올라가다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지만 아닙니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올라가야 했던 이유는 그래야 선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 결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선교가 다시 재편되게 되고 로마를 향한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바울계에는 스바나까지 달려가서 땅끝 선교를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바울이 품었던 이 그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킹덤 비전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마음에 품어야지 내가 왜 살아야 되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서 계시는지요? 아직도 시날 평지에 서 계신 분이 있나요? 자신을 위해 바벨탑이나 쌓고 쾌락과 허무한 영광을 구하며 사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높이 쌓아도 이 땅에 세워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할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이 있는 시온으로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복음의 영광을 보아야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벨론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성취해 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에 참여하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중요한 인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은혜가 무엇인가, 이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지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은혜라고 하면 받는 것을 말하죠. 값없이 거저 받은 선물,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은혜에 대한 다른 측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나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마케도니아 주신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이 아시는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1절과 2절을 연결시켜 보시면은 사실은 이 은혜의 내용이 뭐냐고 하면 그들이 극심한 가난과 환난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된 사실을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독려한 것이 뭔가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도 역시 헌금, 연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오늘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은혜의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구원도 뭐 소망도 신분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과 제가 받는 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룰 수는 없어요. 드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삶 자체가 은혜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나라 위에 바르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드리는 것이 은혜일까요? 제 개인적으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드릴 것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드릴 것이 없는 사람도 참 많은데 그래도 나에게는 드릴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위에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을 위해 쓰임 받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 BTS가 왔다, 나에게 식사를 대접할 기회가 주어졌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영광, 이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나 그러고 막 달려가서 섬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명인과는 비교도 안 될 존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이분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된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드림의 은혜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본인이 가진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줄 알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사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즉 하늘의 보물을 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이 사실을 바로 알고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자가 돼야지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집사님은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한국의 뭐 크리스천 대학에 300억 원을 기증을 하셨어요. 참 한국 사람들은 통이 커요. 했다면 300억 원. 목사님께서 그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적으로 한 것뿐입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부활을 사하라고 하셨는데 결국 드린 것만 남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제 사업을 믿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기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영원히 남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얼마나 건강한 인생관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만이 남는 것이고 이것이 은혜다, 이 사실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드리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배워야 돼요. 받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받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이기주의를 넘어설 수가 없어. 자신의 삶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넓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드림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에 과감하게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받음의 은혜, grace of receiving, 여기만 물지 마시고 드림의 은혜, grace of giving, 이 드림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려면 헌금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로 알게 되면 그때 드리게 되는 것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헌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헌금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기쁘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뭐 잘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심지어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헌금 설기만 하면 부담스러워할까요? 왜 거부감을 느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한 가지 이유는 헌금을 돈 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헌금은 돈을 내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헌금의 진짜 내용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만 드리는 거라면 도네이션이에요. 일반 사람들도 도네이션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도네이션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드릴 때에 바른 원리를 알고 드려야지 바른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은 희생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즉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환난과 가난이라고 하는 악재 속에 살았어요.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환난과 가난이라는 악재 속에 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헌금을 냈대요. 이 말은 그들이 남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풍족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희생함에 드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희생의 원리입니다. 원래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sacrifice예요.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 참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통 헌금을 offering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offering이라는 말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반드시 피를 흘리든지 아니면 우리 곡식인 경우에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헌금은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t's not giving until it hurts you.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드린 것이 아니다. 정말 내가 아파할 정도로 모든 걸 쏟아 부어야지 참된 헌신이고 헌금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바른 헌금은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자원하여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원리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해야지 억지로 하거나 남의 눈치 때문에 하게 되면 건강한 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시골 교회에서 헌금이 자꾸 줄어가니까 재정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목사님께서 헌금을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 주간 윌리엄 시댁에 도둑이 들어가서 닭을 몇 마리 훔쳐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 닭을 훔쳐간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절대 헌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헌금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운서먼트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만에 모처럼 온 성도가 헌금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닭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헌금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진실된 헌금이 아니라 남의 눈치 때문에 드린 억지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가끔 헌금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제가 감동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해도 본인이 기뻐서 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든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제 마음에도 감동이 오지만 하나님이 참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가게 문을 닫은 한 권사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면서 교회가 재정으로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가게가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 교회가 먼저 생각이 나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인데 이런 일을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드릴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슴을, 나의 하트를, 나의 사랑을 먼저 드려야지 이게 바른 헌금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고, 더 확장하자면은 나의 삶 전체가 주님 것임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헌금의 바른 정신이에요.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예배는 영적인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것이다, 말씀 찬양은 영적인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 돈이나 물질에 대한 것을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세요. 근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돈만큼 영적인 이슈가 없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은 돈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많은 부분이 돈에 대한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뭐예요? 돈입니다. 드라크마 비유니, 데나리온 비유니 다 돈에 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최소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2340번 이상 돈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영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청지기가 되어서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줘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재정 그 사역 전문가 중에 레리 버킷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크라운 그 파이낸셜 미니스트리를 이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쓴 책 중에 Money Matters, 돈이 중요합니다,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지출은 영적 결정이 된다. 저는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선포하는 순간부터 내가 쓰는 모든 지출과 모든 재정적인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자, 이거 참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돈의 주재권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다른 것에 대한 헌신은 다 하면서도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갑이 회개할 때까지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즉 우리 신앙의 실제 내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 표현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이, 또한 제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더 궁핍하게 될까요? 재정적으로 더 말라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정당하고 건강한 바른 헌물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삶은 꼭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해 봐야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지만 이 부분의 소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의미에서 건강한 생활을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제 방에 있는데요, 한 장로님 네 분이 제 방에 오셨어요. 이분은 다운타운에서 꽃집을 하시는 분입니다. 주일마다 강단 꽃이 그분이 만든 거예요. 사실 예술 작품 아닙니까? 이 작품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꽃 전문가였습니다. 송이 꽃꽂이 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요, 강의도 많이 하시고 꽃꽂이에 대한 책도 여러 권 내신 분이에요. 사실 이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건축할 때도 헌신을 많이 하셨고 하나님 위한 것이라면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오셔서 잠깐 간증을 하시는데요, 아시는 대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꽃집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 마더스 데이 직전에 오픈을 하게 되어서 겨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 오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기로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그만 CNN 뉴스 카메라에 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 CNN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LA 다운타운에 있는 글로리아 플로우샵이 소셜 디스턴스를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방송이 나간 것입니다. 물론 좋은 의도로 나간 방송은 아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글로리아 꽃집이 온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도대체 어떤 꽃집이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나? 나도 한번 저 꽃집 가서 꽃을 사봐야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소원이 글로리아에서 꽃 한번 사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대요. 여러분, 미 주류 방송 TV에 광고 한번 내려면 돈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돼야 됩니다. 근데 돈 한 푼 안 드리고 공짜로 CNN 프라임타임 뉴스에 나왔으니 그것을 알리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불경기의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11조 헌물을 들고 저에게 오셨어요. 이와 같은 것이 신앙 체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 프랙티컬한 삶의 현장에서 이 체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추상화되어지고 참 겉도는 듯한 신앙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기를 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 있게 투자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바른 것에 헌금하고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참여하려면 사랑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깊이 인식할수록 하나님께 바른 헌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삶을 헌신해야 될 근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8절 읽습니다. 내가 명령을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수여한 분이셨잖아요. 그랬던 분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성경 기록에 하면은 이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기신 유일한 재산이 옷 한 벌이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결국 벌거벗은 몸으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홀로 저주받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까지의 삶이 부여하게 된 이유는 그분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명 얻고 존귀함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게 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함을 택하셨기 때문.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안다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바로 안다면 받기만 할 뿐 나의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될 근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만은 정말 그분을 위해 드린 것은 무엇인가요? 정말 희생을 필요로 할 때 내 아픔을 느끼면서까지 희생했던 적이 있었나요?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에 대한 빚진 자식이 분명해서 나의 삶까지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위에 바치겠다고 헌신한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늘나라 꿈을 꾸고 그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여러분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한국의 선교사를 보시면은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옵니다. 이분은 원래 텍사스 플래노에서 태어난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한 후에 그는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동방의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 한국에 1907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가 24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분이 한국에 계시면서 정말 조선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My Korean Sisters,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이요, 그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끌려나가 죽임당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 믿은 지 사흘 만에 끌려나가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보며 혼자 가슴 치며 울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조선을 사랑하고 조선인을 위해 사역하던 이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그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분이 죽기 직전에 자기의 시선을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조선 땅, 조선 사람들 중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 결과 그분의 무덤이 한국에 남게 됐습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가시면은 그분의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묘비를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죽었지만 한국 땅에 이 포도송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복음의 꽃이 피어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그의 무덤을 포도송이로, 그의 무덤의 묘비를 포도송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묘비에 이런 글귀를 새겨 넣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If I had a thousand lives to give, 나에게 나를 드릴 천번의 삶이 주어진다면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모든 삶을 코리아에게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미개한 땅, 열악하고 순기의 피바람이 부는 그 땅에, 아니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반 땅에 1000번의 삶을 드리겠다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녀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가난한 자가 되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살리기 위해 벌거벗은 모습으로 죽어주신 십자가 사랑이 그 자매님을 이토록 헌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삶 전부를 드리면서도 아깝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으셨어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 자신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나에게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자신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기 위해 자신은 버림받았어요.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옷 한 벌 남기지 못한 채 벗은 몸으로 세상을 떠나신 예수님.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물질 매비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사랑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드릴 수만 있다면 나의 삶 전체를

0: 주 앞에 드려서 그래도 못다 갚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천분의 삶이 주어진다면 If I had then thousand lives to give, 나에게 천분의 삶이 주어진다면 Jesus Christ should have them all,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가슴 속에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동안에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썩어질 신할 땅, 바벨탑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다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썩어질 바벨 땅이 아니라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가진 것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남은 생에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받아달라고 나를 헌신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D.L. 무디는 이런 비유를 말했습니다.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에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준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권순옥 강사의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3: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밸류에이션이에요. 그 스피커가 이제 양쪽 자기가 믿었던 거하고 새로 들은 거를 이제 다 들었잖아요. 그죠?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그죠? 평가를 하는 거죠. 해서 본인의 지성에 비추어서 어느 쪽이 더 맥센스한지. 이 센스란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센스라 그러시잖아요. 맥센스에 대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의 리더가 뭘 해야 되냐면 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고민을 하는 고민 어느 게 맞을까? 내가 믿었던 게 이게 틀린 것 같은데 그럼 이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리소스를 제공해 주는 것, 그들을 가이드해 주는 것, 그것이 리더로서의 믿지 않은 사람한테 접근하는 어떤 방법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는 결정 단계예요. 디시전, 그죠? 결정 단계에서 그 구도자들이 무엇을 믿을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 믿기로 했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안 그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비교해봤더니 아, 난 옛날 때 스틸 그래도 마음에 들어,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5단계에서 다시 뭐 3단계나 뭐 다른 단계로 가는 거죠. 다시 익스플로레이션 하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그룹에 안 믿는 사람들 처음 오잖아요. 초신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여기서 계속 뱅뱅뱅뱅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확 터져나가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괜찮아요. 그래서 뱅뱅 돌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진짜 믿을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재보고 생각해보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나중에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돼요. 그거는. 근데 말고 덮어놓고 믿잖아요. 덮어놓고 그냥 믿는 거야. 내가 막 복음 제자로 막 믿어. 그러면은 믿어. 그러면 믿어.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그걸 왜 믿었지? 하면은 거꾸로 되는 거야. 아까 여기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잖아요. 이단이나 다른 종교에서 와서 네가 믿는 게 뭔데? 그러면 내가 그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믿었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식으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단계를 거칠 때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조금씩 습득하면서 이 단계를 거쳐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 과정을 무시해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무시해서 어떻게 하면은 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페이즈 3 탁 들어와서 복음 제시. 그 사람들은 복음 제시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잘 그죠? 이게 단어 자체도 그렇고 잘 이해를 못해요. 복음 제시 하죠. 그 다음에 이 평가할 시간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너 믿을래 말래 5단계로 넘어가죠. 3단계에서 5단계 믿습니까? 결정해 푸시하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보통 범하는 실수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한 뒤에서. 근데 저희가 말한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모든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는 거죠.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몸에 나왔다가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 나왔다가 I don't think so.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나,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하고 자기 믿는 말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옆에 있다가 아니야, 네가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안 되죠. 그죠? 내가 보기엔 틀렸는데도 틀렸다고만 되고 그렇구나 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이 단계를 거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질문을 I don't think so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 근데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하고 그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그러면 목사님 계신데 내가 감히 I don't think so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 친구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나이 또래 이번에 그 코스타 조원들처럼 모였을 때는 조장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I don't think so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이 열려있는 그룹이고 미셔널 스몰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짤막 간단 워크샵을 지금 해볼 예정인데 시간이 가능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성경 본문을 주고 여러분들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될 텐데 뭘 하시냐면은 예, 뒤로 이렇게 전해주세요. 앞에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한참만 더주시고 예,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 정화, 그러니까 정화라는 말도 사실 이거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은 뭐 뭔지 몰라요. 성전 정화 그러면은 저희야 뭐 간단하죠. 오병이어 간단하죠. 그죠? 근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 본문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뒷장 넘겨보세요. 1번, 2번 있는데 오늘은 2번만 하겠습니다. 1번은 뭐 지나고 2번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고 들 수 있는 질문들을 옆에 지금 세 분씩 앉았는데 옆에 나눠보세요. 본문 먼저 읽으시고요. 예, 본문 읽는 시간 한 3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멘트하는 거는 녹음을 듣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계속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지금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26절을 읽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읽었다고 가정하고 들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 MP3 파일을 들으시는 분은 마가복음 11장을 읽고서는 본인이 한번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떠세요? 어렵죠,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게 굉장히 쉬운 것 같지 않죠, 그죠? 또 저희가 워낙 그 성경에 대한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읽으면서 그거를 남의 입장에 대보는 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대보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나온 질문 중에서 특이한 거나 이렇게 있으면 한번 발표를 해보시고, 한 그룹마다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네.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번씩 해보실까요?
4: 예. 저는 예전에 제 친구랑 얘기하다가 들은 건데 친구가 예. 우리 저희는 12제자 얘기하잖아요. 예. 친구가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다 사랑하시는 분인데 예. 12제자를 뽑은 거면은 예수님은 좀 멤버십 제도를 한 거니까 12제자는 뭐 VVIP고
3: 그쵸.
4: 제자들 뽑는 애들은 좀 골드 막 이런
3: 골드.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네. 그죠?
4: 그런 질문 들었을 때 좀 저도 당황.
3: 12명만이 아니라 그 중에 또 3명을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를 골드 중에 플래티늄. 플래티늄. 아. 네, 좀 심하시네요. 그죠? 예. 네. 예. 네. 그다음. 아무 질문이나 하시면 돼요.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
5: 아까 예. 뭐냐 말씀하셨는데 예. 그 뭐지? 막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지 않아서 안 열린 것 뿐인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셔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저도 약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 하면 인자하고 온유하고 베푸시는 분인데 화나셨다고 저주를 하십니까?
3: 그렇죠. 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이해가 안 갈까?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뭐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생명인 것도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게 열매가 없다고 막 화를 내시고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그것도 만약에 철이 였는데 없으면 조금 블레임을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분명히 뭐라 하면 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좀 질문이 좀 그죠? 생기죠.
5: 예수님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이미지가 되게 항상 용서하시고 평온한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제 성전에서 상을 뒤엎고 사람들 다 막 지나가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 이랬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 쉽게 말해서 좀 전에는 식물을 상대로 화를 내셨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상대로 화내시면서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셨을까? 보통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전혀 사랑 같지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서 어떤 장면을 탁 떠오르냐면요, 노점상 철거하는 단속 반원을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랑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어떠세요?
5: 저희 가장 재밌었던 건 맨 네. 위에 개혁개정이라는 말 자체를.
3: 예, 맞습니다. 개혁개정. 예, 맞습니다. 예, 예. 굉장한 관찰입니다. 예, 개혁개정. 개혁개정이 뭐예요? 부터 하겠죠, 그죠?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쓰는 단어 자체가 너무 크리스찬들만 아는 단어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뭐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 나오나요? 어딘가? 나오나요? 예전에 개혁 한글에서는 강도의 굴혈을 만든, 굴혈.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굴혈 그러면.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 이게 그거구나 아는데 그런 단어들 너무 많이 써요. 구약에서 뭐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을 보통 안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 트랜스레이트 해줘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죠? 그리고 질문을 개혁개정이 뭐예요? 그러면은 다 웃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웃는데 거기서 아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질문, 좋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사람을 encourage 해서 그런 질문을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시간 관계상 이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제가 보기에 이 그룹이 가장 그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별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렇죠? 그죠?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다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요. 말을 안 해요, 말을. 그죠? 근데 그거를 말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미셔널 소그룹에서,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예. 제가 이제 어떤 관찰한 사실을 통해서 질문을 만들어 본 건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만든 질문은 이런 거예요. 다 나왔어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 너무한 것 아닌가? 게다가 아직 무화과가 열릴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저주가 그럼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다른 질문이 떠오르잖아요.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예수님이 그냥 막 저주하실 분은 아닌데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충분히 한 다음에 나온 답을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은 너무 과격하지 않으신가? 예수님은 앵거 컨트롤에 문제가 있으신가? 이거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근데 사실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 화내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 좀 내가 보기엔 좀 심하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왜냐면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예수님 화가 나셨나요? 여기서? 본문에 화가 났던 이야기 있어요? 읽어보세요. 또 어떻게 아세요? 화났는지. 행동이. 화났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보니까 막 열이 받아서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막 뒤집었을까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아,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날 그 모습을 처음 보신 게 아니고요. 그 전날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셨어요. 그때는 둘러보지 않으셨어요. 때가 저물어 12 제자들 배낭으로 나가셨고요. 그 다음날 다시 가셔서 둘러엎으셨어요. 갑자기 보고 화나서 둘러엎으신 걸까요, 그게? 둘러엎기로 작정을 하고 가신 거예요. 계획적으로. 그죠?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 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전에 안 하시고 참았다가 오신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까? 가서 둘러엎자. 둘러엎. 그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화나서 앵거 컨트롤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아주.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예,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 질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던질 때 좋은 질문은 열린 질문이고요. 생각을 자극하는 질문, 열린 질문은 yes, no question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의 의미를 깊게 하는 질문, 미처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 쉬운 것들을 찾아내는 질문. 아까 11절 제가 찾아냈죠. 그 전날 가셨었네. 거기서 이제 어떤 실마리가 풀리잖아요. 그죠? 미처 보지 못한 것을 찾아내는 것.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 질문,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질문, 머릿속을 정리해주는 질문, 영적 통찰력을 깊게 하는 질문, 이건 좀 약간 어려운 거죠. 사실은 밑에 쪽으로 갈수록.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질문, 실천과 응용을 이어주는 질문. 반면에 나쁜 질문은 뭘까요? 나쁜 질문. 닫힌 질문, close question이라고 그러죠? Yes, no question. 괄호넣기. 괄호넣기가 이미 믿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아요. 왜냐면은 외울 수 있으니까,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간지도 모르고, 답을 아껴주면 그냥 외워서 쓰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생각을 제안하는 질문, 답을 정해놓고 유도하는 질문, 부정적인 질문, 책임 추궁 질문, 궁지에 몰아넣는 질문, 질문 속에 전제가 깔린 질문,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 등등. 예. 소그룹에서 의사소통을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믿지 않은 사람이 있는 소그룹에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경청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그 제가 소개한 책 있잖아요. Secret Small Group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Ask great question and listen well.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청을 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고요. 믿지 않는다고, 아, 너 그것도 모르니? 날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 우리가. 그죠? 아, 처음 안 믿는 사람 왔는데 너 그것도 모르니? 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 표정에 써 있단 말이죠. 그 저기 표정 관리 못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충고보다 격려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충고를 하려고, 아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 지금은 모르지만 계속 우리 성공하다 보면 그런 게 알게 될 거,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격려를 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아까 그 개혁 그 뭐죠 개정 질문한 그죠 분한테 오 그거 좋은 질문이야라고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지 계속 그런 질문을 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그들의 사람들의 고유함과 좋은 자질을 인정해라. 우리는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른 거. 그걸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소그룹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이라는 거죠. 아까 그 소개해드린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무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여기 따왔어요. 잘 보세요. 돌봄과 섬김인데 얼마나 섬김이, 돌봄이 중요한가? Seekers don't really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really care. 문장이 보세요. Really care, really care. You know how much you are. Until they know, 그죠? 앞뒤가 딱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인도자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뭐 해도 I don't care. 근데 그런 사람이 나를 굉장히 케어해 주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봄과 섬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했다는 제가 기억은 좀 잘 못 하겠는데,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도 사용하라. 무슨 말이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이야기죠. 실천으로. 우리는 말로만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말은 필요할 때는 말을 써도 했는데 몸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섬김으로, 돌봄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케어하는 걸 보여줄 때 그 자체가 복음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그걸 통해서 알고 싶어 하게 되고, 그때 말로 전하면 복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죠? 돌봄과 섬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걸 녹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 케어링을 통해서, 또 말씀이 흘러들어요. 함으로 인해서. 복음 흡수를 방해하는 껍질을 깨는 작업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가 막고 있어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자라온 환경, 자기가 믿었던 다른 종교, 아니면은 뭐 자신의 어떤 가족 관계, 그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음이 들어온 것을 막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하나 해체하고 없애주고 깨트리는 작업을 옆에서 도와준다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작업이고요, 결국은.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교제 섬김. 그거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안 믿는 사람 뭐예요? 안 믿으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해 준다면 되게 좋아해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 이게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믿으면 좋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도 한번 전화 연락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는 거죠. 멤버들의 필요에 민감하기. 바이블 스터디만 한 게 아니고요. 다른 것도 도와주라는 게. 라이드를 주거나, 차가 없으면 라이드 주고, 그죠? 그 다음에 뭐 개인 상담. 꼭 바이블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면 물어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에 학교에서 힘들어, 뭐가 힘드니? 그죠? 나도 해봤는데, 나도, 아, 박사장, 그 교수하고 사이도 이렇게, 뭐 그런 걸 이해하든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아니면 또 형제들을 이사 좀 날라주고,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균형과 우선순위. 어떤 리더들은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걸 할 수가 없는. 균형을 잘 지켜서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혼자, 리더 혼자 하지 말고요. 나눠서 하세요. 그래서 그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미셔널 스몰 그룹이 얘기했잖아요. 그 미션의 소그룹이 안 믿는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다 같이 동역을 하는 거란 이야기죠. 그런 걸 도와주면서. 그렇죠? 마지막으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그룹 리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미셔널 스몰 그룹, 미셔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의 기술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제목이 긴데 맨 마지막에 소그룹만 보고 아 나 여기 와서 소그룹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그 노하우를 배워야지, 테크닉을, 기술을 배워야지 하고 온 분들 틀림없이 계세요. 이 전 시간에 많이 계셨어요. 전 시간에는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어떻게 오셨는지 쫙 나눴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닌데.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리더의 품성이에요. 마음가짐. 내가 너를 그만큼 케어한다. 아까 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자신의 성장에 제일 큰 관심을 가져라. 이거 리더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다 퍼주다 보니까 자기는 그냥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번아웃을 하죠. 한번 나 이제 리더 안 해. 그죠? 자기가 먼저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비행기 타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생겼어. 위에서 뭐가 떨어져요? 산소 마스크가 탁 떨어지잖아요. 엄마하고 애가 있어요. 누구 먼저 써야 돼요? 엄마가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애를 씌워주라 그러죠. 그게 바로 이거예요. 리더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안 알고 먼저 주위에 있는 아이부터 살리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막 해주다 보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데 내가 죽어버려요. 그죠? 세 번째입니다. 영혼을 돌보는 리더가 되라.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그 영혼의 소중함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네 번째, 중보기도자의 역할을 성실해. 아까 기도 이야기 드렸죠?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변화돼요. 그죠? 보낸받은 자로서의 본을 보이라. 우리 팀이 보낸받은 자들. 그죠? 우리는 여러분 각자 있는 곳으로 보낸받은 자들입니다. 그 보낸받은 자로서의 본을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지만 그분이 보낸받은 자잖아요. 또, 그죠? 예수님이 보낸받은 자로서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낸받을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그림입니다. 아까 그 바보미소 그림 처음에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명사가 타락해서 형용사가 필요한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참 진짜 원조 오리지널 바보미소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같은 바보가 세상에 없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 바보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빌립보서 오늘 배웠잖아요. 자기 가지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그런 바보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바보를 성경에서는 성경에 나와있진 않아요.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에 의하면 거룩한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룩한 바보들이에요. 거룩한 바보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보낸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저희를 보내셨죠? 그런데 이 굉장한 사실은 뭐냐면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보낸받은 자와 함께 가시는 보내신 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보내신 자가 우리랑 같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너 가! 그러면 내가 갔다 올게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보내신 자가 항상 저희와 함께 가신다는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바보 미소, 바깥으로 보낸받은 미셔널 소그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미셔널 소그룹, 선교적인 소그룹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우리들만의 모임을 갖고 또 우리들만의 잔치를 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손을 뻗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흘러들어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들 각자 보낸받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보내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2: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시편 59편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심이니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시편 59편 16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스앤젤레스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1: 역사에는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곳에 첫 발을 내디딤으로 어두운 역사 속에 빛을 던지고 새 희망을 준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콜럼버스 같은 사람, 신대륙을 발견함으로써 오토만 제국의 봉쇄로 무역로가 막혀있던 유럽에 새 역사의 장을 열었죠.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는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인권 혁명을 통해서 미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루이 브라유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은 본인도 세 살 때 실명을 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점자라고 하는 것을 발명함으로써 시각장애자들에게 새벽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세종대왕께서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언어를 창시함으로 한국 역사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께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 같은 사람을 대중문화의 새 장을 연 창시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지만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만한 이름이 가능한지 답은 아마 바람만이 알고 있겠죠. 이와 같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 누구도 감히 열지 못한 문을 열었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벽을 깨운 자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케이스들, 이 모든 것을 다 합해도 따라가지 못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새벽 사건